0: 저 녀라시오. 잡아오고 제단 다지. 나의 소리네. 된거 해봐.
1: 랑래흔에 되베이노. 녀랑그수 펑스교르고.
2: 아지. 녀 쌤나 계속 쉐프삼히.
3: 저라고. 리벌. 로 낭담도가.
1: 어, 낭담도. 다라오리 수레. 라세토로 창초부르마.
3: 기니 녀고라. 갈시에이.
4: 랑고 갈시에이.
1: 하, 제자. 왜? 제나 잡아가 됐어도.
4: 야고 니 저러제는 수이 내 친구여지. 수수시에바 차시교리. 강남교라 따고야이 오마시. 갈래기 리초가.
2: 잡아 수수진다 지금 입리. 경호쳐.
1: 가, 가리진다. 진다 오면 돼 갑주 되면 되고. 나라니게 대통체제 남산비스럽죠.
4: 해주고 좀 마셔. 오늘이. 저. 지마 나다 잡아게. 连你所长，全部是主席。我做对了，上不得，解释一下。这点，绝没的。啊，为啥还谁有？为啥谁没的？你哪晓得？家宝，我你个，今嘛，我就说着的嘞，切主意。连你家有别干了，真做家有去。
1: 对的，让我让铺里边我了，来前面的，他不都不说用钱的，懂不懂？哦，钱长。 리번, 이제 가서 오라.
4: 리원차, 대신 말로.
3: 에, 자원, 당시 거다.
1: 이, 가서 오라. 이제 다른 사람 오르매.
4: 리원차, 에.
5: 자보, 예수 도스교, 나 내가 정 맛이.
6: 맞아. 나 갈래 금도, 수술 내가 전 갈래 금도.
5: 어찌?
7: 天亮了，
5: 天亮走。
7: 哦，冯立本给阿姐打，冯立本给记住小江的。
6: 我
7: 给冯老记住人，明了江家宝是与同他合的人呢。
6: 俺最让三要用这些个月。
5: 行不行？俺做菜呀。
7: 老梁，春哥来开前面继续打。春哥
6: 了，
7: 你也去让你的亲姐说说，你送个信不是？马上送你来给妹子，替春哥吃不是？
6: 陈，
7: 钱呢？钱呢？钱呢？可真小些。冯立本了，苏总看了这小事了不？
6: 俺做两个的情面，两个的马前头嘛是呗？阿姐，俺这么呢？
7: 钱嘛，钱的，今天是对不对？其实钱对呢，只有着陆的，你也过来。苏总看了，他是过去。
6: 用啊，你先说。
7: 今天是冯立本的临时车主。
6: 哦，用啊，你先说。
4: 这是，这是，就是兄弟呢，你那里打起啊？你娘没有打了，前面呢，肩膀上皮给裂插住着。
6: 嗯，
4: 连女的姐，比这也个接我的。你让你让路过都是几多钱货？
6: 路过就是。
4: 哦，
6: 但是得跟这些说的，刚刚你们都买些客气，着送媳妇住住吧。
5: 给了，叫不，快些说，给了，你最拉些，你最好老多，俺说春天从你车上说说看，你给他赔死给。
7: 哦，你娘牛大钱，
5: 他总的，住。
7: 是。阿姐，阿姐，阿姐，钱。让恁妹妹，
5: 你让天妈最先说，明天给他找我妈姐，快不住哎。
7: 阿姐，你弄不行的，今晚能活动你们都准备。
5: 他们老些手艺，你那是没得给你们多点钱，让你去很正巧的。
7: 阿姐，阿姐那个他那个一起去的，你什么手艺？你那是谁的？你住的，爸爸还活着，你开门都是老皮么多，爸爸让他把他你骂些。也就阿姐，工作都是来不得个，你们些啥么都是，他都爱你些人不去死的，俺我这样面子，去不去去？
5: 年轻人不年轻啥，没些熟悉打啥家，吃饭的给他他妈都买了，偷偷过来干一回事。
7: 工作卡里也是年轻人，我们两个人，这两年老把没，全部有呢，俺都看了很少的。哼，
5: 他的钱不多哟。对的，土路还是困难些。今晚呢，就在门的亲姨们啦，吃饭钱大大些。
7: 年轻人的俺领不晓得。
5: 要都是白困难。
7: 哦，有，大空门，空门。
5: 김 김모. 도대 뜨다.
6: 자.
1: 어디밍라 김 마쇼사. 다 뜨다. 무사 사바 레라브 요르베. 하리 메쿠레. 견전아 리바 귤 남녀 티제시. 다도 겨리.
5: 저. 장체제 추드다 소유. 딘제 메차강 신상 좀 마시베.
1: 장부시는 아 추드야 가리바. 안전한 교수께 최초 곡성 겹치 악동강 미주수 안에 특심은이 받대
5: 아니 악동강의 주수에 내 밥 로용기
1: 어찌
5: 어찌 로용배
1: 님도 갑든데 가르쳐서 와
5: 로용배 야 아찌 근데 주소 근데 제소 깨지슈다
1: 님도 가면 맞지 무료도 가토이기부터 제도가 아 내 줄합다가 몽배스로 튼데 튼데 신이를 가부출매 장게 또서 야
5: 저 튼데 마셔다 룰루제도 쇼다
1: 아 소송주게 가르시도
6: 손이 라기 매자 니제 고미에 동등 쓰기 난 니도 관련가 조시
5: 지 계신 마시 롱마 제제 암자 마치 아 장아 주나 가르다 잔네 줄라비는 나주 나디 그제 쳐오제
7: 천상 봐봐 롱큐는 마치라
6: 걔라 시용하지 전다 가려있네 창매 흐루부르 제조지
1: 장가 그제서 흐루부르 치니에봐 장가 우 덥더 담비네 핑샤제 전화 요마리 가리 소르 소니에비
6: 리스 야기야 마시다 갱가 해기죠 김제 상무종고 주네 니제 게이
1: 허허씨 오늘 가격 세중아 야 우마 된시다 허, 랑콜간 루리 차사 가르치시 열성부르고 손교 융보도 쓰라다가 박기 시부치하다고 무대조 니르르 두 기부유끼리 제일 중재 그때 미그이메 랑가 신그이메 아
6: 라마교 밥치교
1: 허세 야 롱람르베 아
5: 계속 님부 시부시하다고
1: 아, 자바, 네 베트랑 부부장부지 문제치기유 상게 내가 티지치니 요르베가 상게 베트 리벤구르 교치지 외세 대표토니 꼬 레어치지 랑천마다 소당구리
6: 상마 야호추로시는 선부지 네 디테일 고시라 추유미 진계인부하고는 드레스위치리
1: 자바, 네랑 치고 네 자사비 우디게게 네 제 우유 담부두고
6: 가바다 안요시 등가 마시
1: 이기 마시 장거구 전부 싫어요다. 어구부부는 우리게 쟁기칸에 샤포없는시 균수마리 장기 성부균시야마다 우유요리 독시 장거니자 딱제야고시 뭐
6: 딱제 그리스쳐오세 봐봐 니게랄 우네 우유마시 게랄 드려마시다 나고가당시마시
1: 아치상 렘부찰 자봐 장거구 미따당화라뜨다 댄데 우유요라
6: 지다 지샤 봐봐 니게랄 우네 아르딩고마시 나주 로고도스제나
1: 네라는 컨텐츠로 고쳐오래 자봐 안전할 부모도 신나 가르요봐 너는 부구종으로 봐 계세종 부인아 네를 네 담녀종 니네 랑종이
6: 랑
1: 나다야 가도 유머라도 아마 참치 내주라도 아마 참고하러 봐
6: 로봇체통치 제모도는 계시던데 시교 마시 칼이 맥그리
1: 어찌 던덜룽으로 생각하지
8: 好，小马，南京了，让活人念吧。江西个西北，江西个西北，让家里家个西北，让米国主位，你打算了。那没你打等没？你打等没事，好说讲些，对的。你打谁啥都。做对的，你打谁么中？你打的是经济家学。可是个用吧？可是个用吧？谁让罗马用咋？谁个用比？
1: 走，休息。卡里，卡车过来。你，呀，俺休息。卡里，卡里啊！俺谈的是军人的，军人都是马戏。让这不休息，休息。今晚结束了，今晚去我休息，亚洲。
5: 马戏爸爸，如果其他些。
1: 讲道理，休息。
5: 哎呀，
1: 我呀，休息，休息，休息。强东吧，强东吧，呀，强东的吧。休息，休息，休息。
8: 民族啊。
5: 哪个爸爸？
6: 你们看看了什么书看了多少的用途我都是去都所见的用途让个写的来了不用我都是说去我看出来啊你也说是的给吧看了嘛现在有呀有嘛的都说的我这真不巧有这差不多说是的用啊用啊差不多说啊亲我
9: 家宝爹晓得给了给这些呢给他写了去是吧写了吗写了吗的切算爸爸看看说的过去家宝让学的我刚来的呢吹头是呗年龄了这组别错哪些多给了头爹不拿刚来的呢吹头是我是给了你现在听说
6: 上海那我的邻居妈的啊然后地国的妈学的我说从看的妈听不到可都塞下去呗爹年的到处过的你就得这都我都都是呗接到历史年的过去给啥是给了土地不拿去接到邻居的年龄还行不家伙让亲辈能俺落地用吧给这阿婆看的妈学了
9: 米了龙圈的马电视给了土地们那些听到的你也太久我当着罗军就送咱学了马上进大学我的给感觉啥都是是吧家伙你心心也让没心没多然后爸爸来洗了个空啊我的这下呢通通啊龙起给我们来心心不多久 俺那次见不得的了呢，三四顿就趴下，通通俺还拉不落腾去。给俺过路嘛呢啊！

0: 아차. 말해. 말해지. 저, 저 가시네 봐.
1: 아디, 쇼차, 쇼.
0: 저, 계속 카르토쇼다 가시야. 단독 입으로 중에네. 야, 갖고 있네 배.
1: 저 니즈도 스트레스. 나니도 저다. 저,
0: 아, 저. 저다 가시.
1: 대기지게. 나다 계란 무도 스트레스 해. 제장 아님도 신지. 무소는 가죠.
0: 마시. 전다데. 너니가 용금하다. 아자님도 계단 따지.
1: 다데시. 수주. 계단 가시가. 나라니 포정 니가 라키 말베. 랑카데비 싫어요 말베. 참아 쉬다. 마접 씨 말이.

0: 다시
1: 하자. 야야, 육수. 다야 그리고 장치비나 공세 로가처리. 리버 제부 다 알아보리. 좋아. 범위 쇼비나 공세 돌아. 계속 그대로 쳐오래요. 랑 불러 감고 거의 쓰고 말해. 좋아.
2: 어.
1: 따라 로주. 계속 충수나 내놨어.
2: 요.
1: 다 주시. 리버 르르시 쇼. 네 자 선배 좀 좀 말해. 어야.
3: 가르시 오시.
0: 세마죠.
4: 야 여기 저
1: 계집이라니
4: 계집이다
1: 야야야 되다
4: 요
1: 정보
3: 어 주시 로스
1: 어 제 도스나다가 라유견 세마 대피 닌강 니지가 니마 대피 랑사바 무 토가네 서고 섬도고
3: 다시 니에 가주 세네 큰 이금이도
1: 랑가 지식겠다 다들랑로 응 가주 등문도
0: 다 레츠 이게 말이 저 랑게 라리 되게 다지 아 참여 차가 요배
1: 아 씨 랑가 삼단다 미즈로고 차고스네 치도미도
0: 라리게 나 저게
1: 디고 도스네 셰이다 랑게 가슈다 더동 가슈 셰도 셰
0: 싫하는 미도 말이 랑가 셰다 랑게 꾸마고와 저가 양 톡섬 치가 주니 봐
1: 아 씨 랑네 르프로 드레 데데비나 응원의 기쁨이도 와 저봐 뭐 셰는 예 응원망데 탑시 단통 말이 한국어로 내 봐
0: 라이 겹티 데루 녀싱 말했음 지금
1: 아 시시시
0: 랑게 검 집단지도 루루 소토르 이네 팬 가르토르 캐나스 능망 고소자 소소녀데 녀라 창고시오 땅아 강내들의 죄토미도
1: 아시 강내네 죄모도 개어 말이 녀 시험어 중에 머신아 웅미메 이네 녀 탁주 시작 탑시 당토와 시험이 뭐
3: 탑시 가져오시
1: 어 나 니 나 웅미 여 말 봐
0: 대체 가려
1: 시시 웅망 고소제 수이 내 전통 말이 나한테 랑가는 뒤 라울이 투주 네 티도가 랑가 통성아
0: 통치
1: 라울이 부창스키 프로유브자 견주 싱그로와 불러 단다 캄보스 고기사 진일로 물라 토데어 라울이 캄보라 토어 딱다 제부겸 타로 권세 이기로 쇼
0: 나도시 베
1: 나도 뷰도 이리 쇼샤 모두 제비나 닐라 사게다제 총이 쇼
3: 어지 와샤 라게 디제 진예 요르 베
0: 姜王想你给我塞上，大点声音。大王哥，媳妇拦不住。喂，你给我塞上，大姐。你，开车说嘛？你们，坐下打。姜王想，我给他塞上去。啥子打？对他去。我们可得这。哦哦。
3: 叫你叫，你叫让过路住些些，叫让各地的你对那边接送嘛的。大姐，小姐，小姐，小姐，你叫一人叫些。呀，大太太不说，俺若不去，让俺家家叫俺家里呢，今晚你说的说他去。大姐说，看你叫，你当不跟这姐姐去。
5: 야메나 녜체뇨가 친구 드링고다 기니 칼라토세 조님도 알아도스도다 야 징지 조 체뇨가 주다
6: 봐봐 항상 너님들 맛있다
0: 예 다다 대면서 왜 되게 그네 라비나
7: 어 라고
2: 어
7: 라고
2: 你也躺在那休息的吹土姐姐，那不是我怕给我了呗？哦，你们足够别死的。
5: 家宝，给什么说啊？
8: 자, 맥시 단조 비그리.
9: 나서 이봐.
8: 진짜 근데도 아.
0: 얘는 나 배웁선이죠.
7: 야. 아자, 언니메다. 언니메다.
0: 조니.
7: 쇼.
0: 딜리.
8: 나 배웁메다. 미케 나가 집이.
0: 아자 얘다 같이 가.
8: 야, 언니가 나 이르베. 아자 얘다 같이 집이. 단도 수수도 어르지 되다 가르치야 유

0: 저랑게 치매 초세신이 요르베야. 계세디 아자가 시민 능 제가.
1: 아자가 시내 같이야 그래야. 아자 갈키지. 나 님지 주바. 녀라 셔 띠녀 주비. 미수 배주단 되는 녀 쿠시리. 저한테 다 가려. 계주지 아무도 가게 심마지. 돈더라 알지 제비나. 나 방고 쓰여 봐.
0: 다녀셔서. 저랑 범대 세부쇼 없어.
1: 세부쇼스 가자요. 김민돈 아자럽슈. 대 생각아 쇼러. 김무쇼미나 라다 아자 니가 비셔. 이치도에.
0: 저. 저디. 저랑 도스쿠지 제비나. 옐로워 미디겔러 녜. 컨테스러 그래.

0: 저디 저랑 또 스쿠지 제비나 얘 러워 미디겔냐 컨테스 러브야
1: 말하지 쉬어 잠시 뭐서 저 거야 참마 얘 제사 저랑 주도 개 침마시 단 여기서 저 좀 와 싱랑 가시다 얘 제도 없어 겹제 로시지
2: 저, 니는 내가 교, 담니의 팀이 키면 니가
3: 교. 교수, 니가 구대요. 로영 영부도 구대이. 지금부터 제 차례 더 도치를 참치대.
2: 인화 세제 된다 있으기 좋아서 주제 신수.
3: 지금부터 제 차례 약 시큰 친구 말이.
2: 잡으려 교, 니가 구.
3: 아자, 샤프강 신부, 니 신부 있나? 내가 봐 마셔 탁주이.

0: 아자 아자 대대려 봐요
1: 근데
0: 야 좋다가 뉴리디 따따따 동배니 교부 항상 말해 전에 역시 코즈 나다 요 말했지
1: 얘가 된데 나나 요 말 쓰고 와
0: 저비스
1: 아 어째시다
0: 저
1: 이제 더 뒤 근데 제 봐
0: 예 교탐지 시에비 야 좋다가 교탐디 인도 가다 별 하셔야죠

0: 그럼 이도 랑가 아자 롭조 마시 아자 탄다 쥐루 녀녀 주게 쥐루 녀 주루가
1: 네 쥐루 녀 마르체서 네 쥐루 녀 마체제 바브라는 자식 녀니 세수 주고 할 법이 찾으래 되다 오늘 속에 여시라 유
0: 가지 녀봐 할때 내사 예입니다 어깨 살이
1: 야멘 바브라 녀스다 세수는 시세당 도시
2: 엄마, 我 是 你 主意，
1: 都 是 过啊。 바브라 弄 卡 定 过 鱼， 虽 바브라 念 过 脚， 차 뒤 깡 不 定 你， 바브라 说 시 알아 둔 뒤 사 쳐 시。 小 黄 美 花， 他 妈 的 게 긴 이 사
0: 가 성매， 삼 호， 까 마 여 삼， 사 표 미 도。
1: 마 셈 제， 바바 수 弄 라 부 제， 弄 시 부 定 기。
3: 마 지 바베 弄 디 바 미 弄 왕 주 게， 수 수 수 弄 랑 거 유 주。
0: 대 대 마 디， 배 트 弄 게 게 봐， 수 시。 하루
3: 전에 사오리.
0: 정말해.
1: 쇼. 쇼. 자가 자세 감소시.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캉타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트용외네 신투블라 컹충기웅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 쥐영아탕 미그투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ei kiraan miig ribzhi qibataan, miig seba mi tongwa, miig ju tuanba, miig gamba soge nian tuan yuzi. Bijin bi miin tang, tiawe rengxin ki, miig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an la piptaan, ngoyo la kabar taan, congkaan nang lepkian ki gongchoo ngabchoo rimi takjia taan,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bar ga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guji, chuji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3: Oh yeah, Senge. Lingwo takjin hanggo di nye lo chuzi kundwa. De senda. Tari hanggo di naranzu sabur dwa de. De tiri jik senda. Dine de. Di nalo de jik senda de. Berl chenye mi dwa de. De senda de. Dine ya sobtu de jik senda. Go de dan soya hanggo di. Senga. Tanya
4: chaga kisa. Chadele dur dur chugui.
5: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6: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 야구치 링기
8: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5: 초코샤. 니랑 대주다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브디르다. 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몽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8: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1: 타스 원조 촌데 창괴장 한리방 총캉 꿈시캉 름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캉
9: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你就这样不行都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点当出来红果地夸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不多啊

0: 아자. 계시 담님 입이나. 바베 양비 말 봐.
1: 아지. 녜드 이제 삼추. 제자 우산교 참고 기용비. 기에디니 이내자. 실어. 님 가셔 주니 이내자. 외면 요 마르고.
0: 아자나 뒤에 십차가. 계시 담님 심비나. 표정 마시.
1: 아, 다리 담냐? 복도시라 조수.
0: 나잉아스네 맥힙시라 쇠사쇼. 아자, 장군시에 비는 거 담냐? 이 맥기기, 나래시라카 경아. 지망아, 갤랍히디, 나자지 경조다가 용. 봐봐. 요쇼, 다시 해매.
1: 다리 밥에 대차다 조수. 아, 이 내가 난저 밥 디모시 매봐. 배드 심지지에 대한 용마르 뭐? 다 지샤샤 봐. 지부샤샤, 요건 예스게 와요. 응고.
0: 나 로미에. 나 예라비게 로이. 예스 잉암네 랍타치니 로프로디게 리케스트 가시모.
1: 용아, 요거 교.
0: 용아, 나 죽은다 하자.
1: 응고.

0: 阿家珍很制度。
1: 계시다。俺爹就还是个养你肯制度。这是啊，爹啊爹呀。啊，让个阿家来大姐的罗某用去。 계세 아자랑아 내줄라빈다
0: 아자 제초래 아자 지제나 담이 세가 심지
1: 제자가 초래 수세가 담으래 실시된 딱다리
0: 개총 세는 형들 뒤 나마르다 맹가르다
1: 강조 아자도 좋아치 용도괴
0: 좋아치에서
1: 야 랑 같이 가요 봐 산데 라고동 봐 같이 가요 봐지 산데 로고시 가요 봐 시기가 가요 봐
0: 생기가 염을 쓰겠으래. 나 나는 잘 아실 것임. 아자 장 나부 신주. 남사면 가르 교용비. 개집부터 저 열 수성 부지.
1: 장게 할 시죠. 나 쉬다. 자 나를 잘 아는 것임 비스. 나 주나 장 주요 하르베. 나 주나 장 주요 하르베 아. 장아 소 장사 부견버리. 장게 장상라 가르쳐야 샤비오. 아, 뭐마 사회 참으리.
0: 나 보기엔 봐 그도 진유요. 나한테 밥이랑 가시야 마시비.
1: 랑게 갈래로 이봐. 랑, 야. 배교. 咱别来，咱学校，讲讲吧。这片片呢，真牛着嘞，上我片片呢，我落地不用啊。我那个养些些来，几个。啊，你让他看些着啊。说说呢，几位嘛，干啥我们都会。你那是闽南讲亲戚。当然，看些年吧，日本陈旧过不洗茶药嘞。
0: 미그리도수요부다가삼을담아리양코리고도수요부다가랑촘년이베디스디스디스다차야여래마지다시에모호자마소시랑게가룽게깨년이베아계승아시비나랑오가삼네미스통마리흠시에차승에니바브랑시오소룽게깨네바브랑시스이마지
2: 爸爸，爸爸，我你媳妇找去。阿家可真多。啊，有老人家个姐姐，想就去给。俺那边多。爸爸让休息，你也得听我。
1: 大明，你说。但是你俺们这两对。俺们这两还要的，七十七点的休息。
3: 俺们这呀，不是，俺们这了，可这就说，
2: 下次要我请客，好，你不听赵玉，来是，哎，他先拿，阿姐。

0: 가르사님 봐.
1: 가르사 도래.
0: 집은 맞아 봤어, 규리.
1: 진짜 용구리래.
0: 용구리. 집은 매봐 세비너. 라니에데 더질이야 세우리. 용도해.
1: 용아.
2: 담냐. 담냐. 담냐. 담냐. 담냐.

0: 야, 저 아, 카드다. 저 쉬, 카드. 기업대, 기업대.
1: 기술 봐.
0: 그래.
1: 류도위.
2: 야, 회주. 让他 대르베.
1: 어. 예예, 라고려다.
0: 대시다.
1: 네 나르스다 차가요베.
2: 아지, 매매매. 네 돈다 제유. 장인화스네디 대대호르베아.
1: 어. 가리. 모란다 자사베.
2: 김에디인너. 네 나르시가 주진다라. 추시에베 마세. 전동아미나 중매자. 네 도보셔지기. 도다. 금이 그래.
1: 장인화는 소프트스네베. 나저 거진나디 워리. 야라네모토네 군람네토우지. 저부체좀도.
2: 예예. 고다. 네 근데스에네. 전다다라가가 로고체톤도 카프토기.
1: 저부체톤도.
2: 네 하고기. 장게다 카드지어 마시.
1: 당시 나머란다 참부메. 너니 발랑스네 군치유. 장게 아마란 섭스 세빈. 네 달야시기. 직체나. 나라니 참부 차저 예초.
2: 지. 너다다. 저부지 야초나. 디니에 서도스 남라니다. 워지베. 니에 고들로. 장인화로 보고줘 쓰기.
1: 가리. 장게 보고 쓰면 장이베. 류조웨 니랑 셰다. 장게 보고 데 톡스 치가시다. 니랑 사 인사 휴제 장다 진탁주의.
2: 야. 장게 뭐란다 자유수도.
1: 니네 보고 데다 저거 하러래. 교.
2: 이 저저저. 아, 지. 디데마스다. 헤. 니에 초구이비. 샘데마시야. 니에 보고 라고촌 기억마시. 용도와.
1: 니랑 튀우. 근처 상한기 진다 아시디다. 집이베.
2: 되다. 계제디야. 랑가 치스큐 넘어서. 빅니야 자시. 잡도 칸데야 나 좀 나네 좀 줬다.
1: 집이. 됐다. 얘랑 씨요. 랑게 오치아.
2: 영아. 담사고디다. 저. 저.
1: 아지. 동장라. 담니 세가 두게. 손도니 뭐 중에. 아, 겨 세가 겨. 나야 감다 실은 게.

0: 아지 범디는 또 놀러 용미도
1: 라마도 형아지 같이 가 나라니 민이가 구나 민이 로용 굴성 부두게
0: 지체다 민이 로용 저 유기시 아지 락부다 자자샤
2: 치부딘젤레 나 구대이베
0: 쥐랑 구도
2: 나 자바 구대유 아, 범무 청초 시비에
0: 범무 디이나
3: 세, 제다시라 거들 기랑의 망타 주제 떨마사도 토제 유스리 너니게 칭아 기랑 차로 시와 자빈다
4: 다그래 제다시라 니 장아도 적부득에 롱을 하시라 토기 기랑게 차 쇼스나는 감에 줘
5: 키라니 니에테 차사가 용구이베 사진 허브리
6: 디송아
4: 예예예
6: 같이 해봐
4: 같이 해봐

0: 아시냐 바치
1: 죽어대
0: 죽어대 와
1: 깊이 깊이
0: 마 깊이 깊이
2: 죽어대
0: 거주
2: 말이다
0: 마 깊이
2: 깊이
1: 지다 마 깊이 깊이 키랑게 생을 도스나다 나서 상마 커스부 체어로
0: 다 그래 지다 쉬라 키랑게 디자인한 초도 그래
3: 기니 가르치냐 마
0: 하시
1: 하시
0: 하자 이 화
1: 아 상경 가서 뭐 없지
0: 아 말이
1: 아자 이거
0: 아자 코스티브다 코스티브
1: 코스티브
0: 코스티브
1: 지겹
0: 줄라 코스티브 코스티브다 오늘 코스티브
1: 매치 저 기나 차례나
0: 씨 기나 차례나 씨 여기 죽이다
4: 인화 랑 뒤지 다다 리죠 디 조고다 산으로 감사
3: 감사
5: 랑게 쉐다 저게 잡아 타바던 그집에
4: 타바마담 가르쳐 오래 심마도 잡아 나라 타바에 담샤 오래 찬스 겹사소나 로다 튐브리
5: 찬스에 모든 지그집에
4: 계시마리 샘나딩 지 조아등아 주 나을 때에는 뭐이와 진도 갑지
0: 저왜야
4: 전다 시야이
0: 전다 윤대 시야고 되어 말이 날씨는 다 그러
4: 아지 지진이 지래 시야미 당고 잡아오겠나 징지다 창스게 위스기 랑가체나
0: 군이 창스게 와 나다 주도 마셔보자 랑다 주도 시야로 와
4: 아지 디 내가 다 시야삼지 다 보고 전부 다 그럽지 않소 마세 안 하니 저와대 지단시 마루고 다 못해 지슈
0: 땡기메
4: 라이나 야니에 강고 중앙 전다 디는 시지 마시야 시야송에
0: 오야 예 시야스
4: 아직 갈 시간 수월해. 네 저화 상고지로 찬스 겹사비나 쓰매 구조시. 광타 나쇼아, 네 알아다 제트지시사.
0: 도스는 시초리.
4: 가래. 이한 갈 시야소.
0: 제는 형아, 랑가 드레스 시야산 봐봐. 잡아라 나 로슈스 레치야. 아 계시야유 용도.
4: 아직 광타 님도 시엔 다 말해.
0: 라래 두치.
4: 왜? 제대로 내가 준비.
0: 준비.
6: 等你的那点拉下去，给姐姐骂些，我从头来喝着有。
7: 嗯，
6: 他等你，让给爸爸明天呢，让他给下雨，用不会。让他今天抢死给你了吧？等他全部停止几年，我到主动骂去啊，用这个嘞。
7: 等你等到现在，爸爸让他主动去喝了嘞。
6: 让对那呢，坚决的啊！等他全部停止几年，我到主动骂去不去？你把他主动去，你是什么人渣去？
7: 你
6: 最多去喝什么去？你那娘们窗子，我最多去什么多？你爸爸干单白么多？最多去白落水要买的，加上团大的，俺的水他写的。用啊，让俊大度，俊大全部多啊！你那些讲讲吧。你木头马钱呐，钱是给不掉，要买的，天不热别擦，让个阿家那边弄水的给，让个那边的去弄啊，要买的，让落地不去。
7: 枪子给别急了，拿骡子有马的吧？来嘛的，
6: 是，
7: 让拿买呗。俺哪有那骡子车下，让俺俺骡子用不多。
6: 算拿骡子用不多。
7: 巴布让是，巴布让个大官阿妈有事。俺巴布进屋内，让骡子给忘记有马的呗。骡子给忘记有事，伊能俺骡子可真是够用。马背马达的人都等个些，俺小鬼的，人连讲个等马些。巴布让三轮人不到人心差不送咋？人不送长马，没还不输的。俺谈到那些多西安的，让俺看嘛人些。
6: 他最前面这不是，
7: 巴布让跟俺心说连接的都是我，我那些俺认不出来连接的。

0: 낭기 가사 좀 제다 그래 제 창스 겹 사소나 샘 헐 밥지 니다 칠 샘새가 뭐지 뭐지 랑기 세멸 없듯이 좀 말해 내가 투쇼 마담치 내수 대병 안에 소화도 깨야 된다 다 그래 미자 심사배 쉬고 내가 시타요리
1: 더도 세멸 없나 싶으니까
0: 아니 욕도 쇠 말해 거중에 왜 장기 씨다 거중에 씨
2: 거주
0: 용아 재능아 시다 계시야 매 찬세 바시 그들 랭가르니 봐
2: 선이
0: 선이
2: 응
0: 바시 저와 진짜 요르베
3: 선이
0: 재능 용아 용아 선이 있는 이불에 네 바로지 아자 럽시 디네 담예 강부대 둡소 하고 싶게 없는 마도
2: 봐봐 나 다 하디 나 좀 나라 나 니 쓰다 화요지
0: 장자마 디 착배 치다 말베 파유 추유제 깨지디 구대 얼마 차스 겸 날 말로 비나 미막과 치보다 캐하러래 깨지디 실고비나 디시 하러봐 라뇨브레 안뇨브레 아 예라 알시오 나와 좀 마삼시 시모도 차스 겹도 쳇
2: 봐봐 녀셔바 녀다 뭔가 맞다 녀라 바브라 흘려제 야호시 녀아 아자 유화 혼주 녀가나 미카스요시 민가이 홀다 민가님도 참가겹제 강구진나 디오시 계승아 나마테비나 아자 장비게 대초시 록시시 열라 끼비오시 아자 장게 아주 나리 야호시라치 홀다 샤관다도 제 맞에 와마레다도 주고시 아주 도스 미비샤는 요아요 바브라슈다 나다 징지 창스 겹쳐베지 난 로비나 디 깁치가레 야는 생랑가제
0: 녀녀가 랑제호
2: 바브라 녀가 나가 되는 용마시 바바 바브라 녀가 나가 되는 용마시 바브라 대베슈와 나가 되는 용마시 녀가 되키라니 그 손자 天数 가출치아요마시 나가 되는 용마시
0: 녀랑 고시적 고제벌레 뭐 주네 미나 대초 뭐요
2: 고모 예외 콩라 나다 진짜 과대요 쟤

0: 天天安住，转那点别看看真正起阿个老百姓吃很大。年了就成为什么新奇迹？俺这说是什么细节？感谢谢阿英达。老朱钱钱呢？有不多个？
1: 有啊。
0: 天天给什么的？几个没到达这玩意儿时？
2: 天天给老百姓提，推荐他没着我了。冷嘲热讽，老朱他才对娘这个那边托呢，建议给他给他。这名老百姓提几个没到这位老百姓送这钱呢？出国村也该学当天讲他的这。
0: 可是你们谈不的，小伙计趁这钱啊！天奶，那这可怜小伙干了小伙事，也不是他多。天奶不会破手钱不给不是？他是，俺能安做什么的？一桌穷不是，也不是他写死。爹拉大老赵藏门，老伙钱包干不有事是吧？
1: 他是，
0: 哦呀。
2: 老百姓吃当三不天的，连着也不穷瓦他，出国村赵三家热度便宜。文章第一样总体那话引申，泡沫天年头期鸡蛋天干了三只穷人。
0: 也就是，
3: 类似。
0: 跟那个人脸不讲不打，看了年不有把哈过去，人家钱能听见是吧？因为老钱所对老子心这么亲密多，那话引荐，昨天那六百九过过些的去，咱们在家准备多个啊。
3: 好啊。
4: 俺最近那个老钱抽的怎么办？
0: 啥事大卡切不是？老钱抽的怎么办？牛的，等到年纪拉不住钱拿了路子，牛个大听见了，我快些的去。下面呢，车给老赵打，给这些钱的多。啥事大？听见谁嘛些？
3: 啊！
2: 看一民营的那天七七路上五百，冷嘲热讽，听到土巴的主语他切。铁林空第一样东西拿了用电通没事，出国清仓可有钱的银把他，那段有人扛来吞把银囊。
0: 第一样做，拿了说点鱼，什么来小鱼？用啊！第一样做，你让了什么吃呀？给你个鲫鱼，让什么吃呀？搞不要是吧？等到你赶紧去鱼。
2: 冷嘲热讽，什么鱼来点把写了？出国谈的什么拿了点鱼把他，怕么你个吃了没？那段套住车子，空给出轨阿妈了，卡巴拉去。
5: 老个啦，
0: 我来看啥？俺那年个地钱养存过了，可都指望俺那多少也没着存给。给他个钱呢？
5: 那是个啦。
0: 地钱养存拿了点点三八，退休不肯这钱拿。
5: 拿了点点大把，将这餐点大妈三八点五十。
2: 帕姆坦这娃七八句，第前杨总去帕姆尼个有人起了喇叭的前年，老姐咱们了些年天热，老用个月不歇，来这七月农民娃了这娃七八腿子还将牛牛赢，天老过了那边第前杨总讲三把苦刀都送来，帕姆坦老他人都送我们塞，老不中天了呀，没得别出去。
0: 婆婆呀，他们辛苦起呀，等个米多。可是等到停车场下边呢，泡沫颗粒颗粒，三年泡沫多吧？老张大讲这了，跟天姐也干么钱吧？这六天衣裳洗了洗洗。
2: 那天起，君子念不谈，他家人民出国三不七落千年，这段他出去搓了我七多韭菜，现在开关没把了，缺了呢，什么人给多这天买了破土？
0: 俺们俩大概下雨呗。可是让给俺们陈皮呢，陈皮是了不是？亚美呢，刚来告诉咱们呢，俺们来了，俺是给俺了不是？可是现在这是，先拿了三百块钱的老花钱被写过去，天天闲的俺们来搞不用是？
3: 俺们来过来告诉，
0: 俺们好过是，让老张拿了，老张养不起啊，我。
3: Less，
0: 给俺开了养不完啊。
3: Less。
0: 苏伯家个去啊！
3: 俺们拉过苏了土家那啊！
2: 天呢，得见杨总去罗建南，俺妈了新店给给这些店托么提示。 초고로 김상기 주기 초도 전에 림신 샘나기도 제법 도바치 능차 용기 특히 티라 댄네 대진 양종라 소와타 롭종티 림신 야르게 도로체
0: 머시체나 범정중 퇴보다 야고지리샤 캐시 튀터러 양타베 치드 진행에 지매핀나 범 야고디 팡부도 제자 검답지마 파메 잠네 체베 잠경디 겐라다 롭저 김사제기 토몬 베종월라 커섭체 토핀나 아니모라 덴덴부 야고치 체리 섬기
5: 뉴체니 강내 용부지 탐
1: 로마네 용부지
2: 로마타 차가바체 탄도 접가라 요시 롭트 이규 돈의 니와타 롭지기 뒤즈레 탐비 노림 주베 로마초 이규라 체리 체베 튠섬슬레 왠야 노림 주베 로마 사바초 로보초네 사워르직 손스네야 제마 셈베 스린 콘조로 셈제 침불라이 김다기 저와 유체 난소주의 유자 원의 뉴슈 침부도

0: 샹케 암 칭그뚜게
1: 칭키
0: 칭키 아메랑 칭키 아메랑 치미댄쿠 테다 피주그뚜가 터중에 통뚜게
1: 터주
0: 체지망부 민뚜게 대 체지망부 시다도 제자 칭칭 토네 폴로니엘 람닝메 게피 간제 포이로 딘제 토야 요마시 텐지피 텐제닝제 라산산스
2: 산다 시타 아마시 이베 모엔네 렁차롱나 카지 디지 메베 담부시 체바디 모두 테르 대밤 야나 퍼유 꾸이조루 로그이삼
0: 나제 부에 룹촌르 조조여시 겜부 룹촌다 총 부주칸라 조조여시 소수비에나 고마유슴기 디가르 나다 산다니게 레게 저와 차부시라 유자 다도치로민도 민게 차르 네딘 체시디 오디시샤
2: 콩기 추구니 람다 지리 시동 최베 괴양도 해 직 렁차 롱키 나나 여바타 직 산데나나 냐기 해 아메 따종 괴베 튀르 레비 외자 렁차 롱 롭젠 튀바네 테라 레가 요마타 타바라 로 듄송싱 로트타 롭조 초단 카체웨 담바티 지덥 제와 메메시
0: 레 통금민도 로마부디게 데자 티네 카체피노 샘기 세브민도 다예네 마치나 아래 김자나 따도체 도민도 제자 제가 보시자도
2: 닝예우베 능미 편준 냠로 체미도 튀모기 간에 티 렁차 롱타 추구 추세바 직도 뒤역시
0: 아제 보고 치리 요마시라 콘츠 판매 치리 요마시 클릭클리 콘츠 아제 보고 인베 나와 치리 용기 제사니의 콘츠 소소 보고 능신기 따도 치기
2: 콩게 진제 난기 로마모 부시 튀기 롭제 나나 되기 유바타 로직 난 능미 투베 튀주니 용 인베 초고 테조로 개개기 셈고로타 로람 티웨 그게 치

0: Sinyam denbe getara jenwe zekwe chwe sakura sabashi gochu. Lobje chokjian to cilinki lurim chukwe loma sabara zonay to duyonga tanye. Nyedyu yi yigyu chwe konzoy chanyum gacha. Tangto lobjara lipdyu gable garma chu yi toye. Gama riri toru chimbara mi changmen simnyu jikdu duye. Kimdu cimdiri gyobe je. Dijin Yangzom Chuo Kengji Tie Yarge Ngunse Tupu Chinbe Gigen Ta Lopzhou Tsu Dadan Saba Shintu Kuro. Maung Tie Leng Chao Rung Ta Kongi Nengmi Samlu Shibza Dangwa Yu Tar Komun Digara Mudu Dienne Loma Chuo Da Nyam Tu Chalon Che Yu Semda Che. Kanyin Sina Digi Chuku Chuo Kong Ta Tiwe Ka Che De Me. Kung Fan San Lopchung Besan Ki Ming Da Gwe Lopzha Ti Ngari Sadyo To Tu Ne Yue Jing. Dige gelob tsu, chaju ngwe ki tohne, gerse mebar legi piwewe nyingdobla, seje che ne, Zhonghua Miri Jigdun Chokbe Duxie, Denzo Chishin He. Lotun Kungfang San ki nyingdob ki sinda ti, sasi diye to namya wenda choxin, mirab ne mirab parla, guima tepsin chi. So zong ki yumi shi yime ngwe ne, kong ki longhe ring gyunje mebara, Luji Simji ki yutige lukyu rinne jeshi durub ta liri nangdi. So zongi pyusum chogbe shebe ta rinne la ligi pyugyuro cheshi he. Duanting jime yungu pyunjongi li zainang, so zongi nashu chowa sheba jenbyu shugyu yin.
1: Ne chogbe duzi. Zabli yangzine pyubbe. Mündün Kato yansa be Taze büyülü gira
2: Ya mekin be Nakhun tepü mevta Nakhun kakba Nakhun yansı dönba Gona Güyü kor Lopçin yindü Lopçı cikcim cimhatıba soge Ya me ne çü tönse Gökbu Çinpi tangdu pepta Çinpi tangki tönse Çinpi luni Gekabki çiwa laki yöbe Ya me nazı cüsü şi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탕 잉통 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퇴외네 신토블라 컹충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더 사르도 되유진 케린 방딩 주영아탕 미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 zai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 pian ki gong zhu ngab 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 ni pipar gu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 guo cong chonggi nindram. Lu zhi kabar, liago ye gu 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5: 哎，跟我这阵的还是呢，刚把头发打个，上不掉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宁国电脑出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掉不起死人了。
6: 那半年以内，宁国打见个韩国的朋友也不少不多，宁国打见个韩国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多啊。
5: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白也不多，你就这样不吃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6: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5: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여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개바 소기 바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구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된바 바구 세크 개바 소기 바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구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유방 바구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바구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즈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구 장시 칸기 제단 지심 지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리미굴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오여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7: 스마트게 타는 인군음 식문의 시우예 청관추라 차바충 품네 림신 남티교 최장 자교숨네 숨팔 매주 공간라 카모차 품네 림신 남티교 최장 자주네 아팔 삼루지 차바충 품네 림싱 남티뷰 최장 자구네 레고팔 사갈 남티뷰 최장 자게네 레고오키시팔 칸발 차바충 품네 림싱 칸충 오팝뷰 최장 자게네 레고오키순팔 칸만라 차바충 품네 림시 칸차팝뷰 최장 자주지네 레고오키순팔 내동추라 차바충 오팝뷰 최장 자주네 아팔 Tunzi, Chabachung Pumne, Rimshin, Namtipu, Trezang Ja Jupine, Nipar. Tomela, Chabachung Pupu, Trezang Ja Jupine, Leopar. Chayip Chula, Chabachung Pupu, Trezang Ja Jupine, Dunpar. Bozongla, Chabachung Pupu, Trezang Ja Jupine, Trupar. Medola, Chabachung Pupu, Trezang Ja Nishuzangne, Jushipar. Kurukchula, Kamucha Pumne, Rimshin, Chabachung Pupu, Trezang Ja Jungne, Napar. Markamla, Nam Tipu, Trezang Ja Jutune, Leopar. Ruchir, Kamucha Pumne, Rimshin, Chabachung Pupu, Trezang Ja Josumne, Chickpar. Sinichula, Nam Timne, Rimshin, Jimbumabu Kurdu, Trezang Ja Leone, Leopoking Apar. Tari, Chabachung Pumne, Rimshin Kanchung Pupu, Trezang Jangane, Leopoki Shipar. Nimar, Nam Tungu, Trezang Jatune, Leopoking Apar. Garzongla, Nam Tungu, Trezang Jajujine, Leopoking Ipar. Gigela, Jimbumabukone, Rimshin, Nam Tungu, Trezang Jagune, Leopoki Dunpar. Chochinla, Nam Tangne, Rimshin, Nam Tipu, Trezang Jadune, Leopoki Dunpar. 下面的提名总统重叠起那么喜欢的死者呢

0: 바바. 바바라 가셔서. 자가한테 근데 잡아 봐봐. 봐봐. 바바라 같이 남아고다. 계속 쉬어다 봐봐.
1: 잡아. 잡아. 잡아 주세요. 잡으시죠. 잡으시죠. 잡으시죠. 잡으라리.

0: 시디 배유가 미스 야딘 저자와네 요마시 배유가 미디 자제도
1: 지 배유가 미디 나이
0: 이내 로톰 나디게 랑게 상아치야 하지 아 나마샤야 김저 하리이나
1: 디디자 강해지 부송사 니로 부지고 삼슈 무제네 리그미도 탑시균 매자 디제 마치가 미르샤 어 디링아 라디스 냐데 네 페도스 게임도 라니르 페주도다
0: 디디제 이네 레네 용마제
1: 디르라게 소수의 가로 답부디 고어가 하시에주 민라 리펜도 이나시 수고사 모르더라게도 디락지도 이나시 있으기
0: 이내가 주나라 강에 치슈이가블 마무이구베 진쇼치 조조 녜삼로 초송저 깨던디 무이구녜디 리펜도 이마 하고조 덴데콘지
1: 자게 깨스티 수시에서디 녜랑 심잡히나 근데 이거 말이 삼주 제자 내 주디 마사카 미리 우리 리펜도스 니치 유탁주리 나 미디 니치 제데 미디 좋아샤 니시네라 이식 미도
0: 계스 님지 리펜도부 투스 통소나 니디게 참물로 미자 단지 란다 창스게 부
1: 제르니 리펜도 좋아사브리 이내 미티 뒤남이 하자 했으나 내비나 야후여를 삼주
0: 라니 대신에 여주베 라그 탑도라 아모리
1: 다니 로주브라 스지브레 니 하고기 라부즈 아무리 이내마 마카레아 마라니 냠주기 티다 지구리샤 양네 데데 유리 마도 남야 제도구 마리
0: 냠주기 티 로마구디게 라니에 칠리 데브리 계시 라멘 게티 지구디에 가스네 체차브리
1: Jesus. Dani, da te sosia mari. Dilera sosu buzo, da to yoji. Ma juhida.
0: Muli, muli, ran kharji nye yin ba. Ran zuo chao me yong.
1: Da ga ga le ge ge xi le guo zhi ga zhu yi.
0: Yong ma ri.
2: Na ga wa xi bu xing a le de ran qu duo ha duo.
0: Porto de uzu shi du. Ha re. A. Na nga qi yi be. 你 让, 你让卡给人捉枪没用？
2: 是，摩尔多的哈贝，卡里斯拉许多机遇啊！
0: 卡里斯许多机遇，看他让卡给人捉枪没用？
2: 那捉对人的主力，苏西许多钱吧？是，
0: 许多钱嘛？这，
2: 那你枪是给了要嘛的？拉铁塞。

0: 爸爸
1: 다 야래 먹여다.
2: 가서 오래. 가면 야래 개구리배.
3: 캐주 장모 좀 송아. 제라 장모 캐유배.
4: 캐유.
3: 민리. 장다 젠방게 녀제 무디 야키 녀제 순슈.
2: 영아.
3: 미도디게 캉부 창매 날 지슈.
1: 영아.
5: 영아.
3: 시즈디게 기본 유제 간 말레 와 조슈.
4: 영아 엄마.
3: 더더디 감 겁도디 창모 유쇼.
6: 아씨 감디 유부 말이.
3: 你也是要擦冰豆
6: 야이다
3: 你这么严重

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今日受苦，龙群面具，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作기作为古迹야바 캐시 캐랑캔수列군탕 지作偏低列군 롭자 맨캉 캐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列군기列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서 기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고

0: nanga ma jang xie ya ji dam san yin da pu jian ba xi ne chang si ge tu su ta ji ao man le dim ji qia yin da nga qi me da kang zhe ma qi ro zhuang dui me me pu jing da na ma yang jia su jin zuo ji ye ku ni ka zang dang gu sam jiao xiao le zheng zi da wa ji dang na ye hu yao de ba
1: qia ni lu bu tuo jia le yang jia zhe ge yi zi ya ke ne
2: qiao gai ni shi da
3: chang gu xie ne zi dong yi zai de
2: nga mian yuan ya ma de su ba de tu wa ma de zhi ba tian yo
1: 아자, 니 아자나 슈슈메 시그동네 윤도 다 오게 함사부도에 지금도
2: 함사부도에 나 함사부도에 나 함사부도에
3: 함사부도에
2: 나 함사부도에
3: 가나라 슈크체부여리
0: 턴도 랑게 심제 치슈치세 부총아 신의 님디시약 툴레소 로디게 나라 포무치라마도 로더그민도 탄다 신의 저와요 차승아 이네 푸 캉바닝버디 파존제 닝지 체세 캉바 콘첨부지 요고 요스기 니켈리메다 더드나 부충에 닝지 그 된다디 지당체나 된케스 되다 팅에 란조베 겁라 니랑 켈리 뉴유 칸다 부숨부디 닝지체 김장무 신베 주고 녀마야 책임에서 넘 뉴유바

0: 다랑 총제 로정아 주조조기 장비에 채나 된다대 어 장경아 먹어요 지금 알아봐 영아 나 옐다 저식이기 장에 세바니기다 아
1: 지태 나실지족이다 저저 중류 콜라 댄테로 용그레 장초고도비나 캬감나라사야 예 럽더나라 잡으스나 지그레 와

0: 저거 지금 마사로 드린 철순고기 촌소 위자 란다 아자 남탐께 투무소 기니 정지도 단체 로용뒤 참무치아 위에 러와유
1: 배준 최초

0: 이나 제타게 좋아시다 주요리 체자 허르후르다 체실라주 세만에 빈데 제주어 말이 키스니 주라 하나 니라 친구 제모 주스마라
1: 녀신스
0: 다규 레고다 장가로 근데스요리 자네 베디 럭키 베서 차대샤 나네 다치지다
1: 지게도 10초네 네 기기 사망라 진짜 나로 터잖아
2: 얘들 장 갸르치도 봐
3: 아지 뭐라고 안 돼요 망다 최장 체브지
2: 다바바 심학자 세베
3: 마지 파싱어 구다 턴도 샤모 샤춘주 세비
2: 우지 망세세도와
3: 어
4: 로연바가 수인다
3: 우지 바바
4: 우지
3: 로비바가 수인다
4: 로연바가 수인다 비고 디제제라 야 한고 제슈
2: 야 녀라 한고 디가슈 어야 비고 나 쯔다
3: 어 바라 아마 리케부도게
4: 저토모죠
3: 카르나
4: 선이셰오 다치부차샤 니가 유시
3: 어
4: 몰라 날 돕서 사스웨
3: 응
4: 조스뉴
3: 응 니기
4: 니기
3: 니기

0: 장계 이그리게 마야 오슬로다
1: 쥐능쥐기
0: 동지당
1: 핀지
0: 다시는 장계 상무 동지 지제 가르치긴 봐 머신에 대야 핀지 지우스 팀도에 장계 동지 지제 가르치가 저월 여제 다우리 회교 균소교 어마리 14초우리 디 각자다 동지다 핀지 세부치도 마대야 가는 봐 야쇼 디니 야우스 티샤 가르쳐서
2: 어 디 가르사 모원 빠라 휴지안 용도게 나 퇴다샤야유
3: 약쇼이
2: 아
0: 가르 약쇼이
3: 키랑가 수원부디게 니 고큐노 최용문도
0: 니야 다다샤야디가 랑가 고소에 무슨에 틴지다 동지 노동 다 야우제 다우리 계속 롭신 기계 능시 세단 제비는 하마군데 잡으리 차대대 제 차가리 있으니 요구르베
3: 디 가르스레
0: 펑고염 전화 셀롭다 차리 쓰기유
3: 아차대대제 장아르스 러마초야 가진 메시인 되도
0: 차디초도 노브리 르바 자가초도 레베리 차디께 근데스게레
3: 꼭꼭
0: 디 대별게리 전 자가게
3: 까
0: 꾸다 가스 직불에 두게
3: 어어
0: 디니 배트 로가리 신승에 러공게치 랑게 고두게
2: 여진다
0: 어 요구요 요구요 이거 여우셔 섭취 개봐
2: 杨姐姐啊，过去没多，没给买通的，养起多钱的。看车送。答应的七天只许为手续多，你也看过装备呢，把那肯定去干，给这钱币，俺做连肯定是给不着多。
3: 어디 갈사 안 준한 게 치모 원게 가갈 깨진 님 거 말이 是 봐. 곰시디 하고 여 말이. 어, 제장 안 주고 딘데 칭 말이. 디 갈사 뒤 아.
0: 광예 겹사.
3: 광예 겹사. 겸매.
0: 어지. 띵에 부마르 왜? 어지. 내래 니에 푸시 때도 와. 야, 불죠. 그다.
2: 만룡계고.
0: 나 청도고 초인다. 김상 청도이. 청도 낭도소디. 미숨기 초와이나로. 미시부디. 미숨기 초와이나로. 우주제 용비노. 미숨부디. 정신계 순환기 조리. 디네 샘님 거치그리. 하고 숨에.
2: 아메 거치 무슨.
0: 전장게 쉬다.
2: 참부 요르베.
0: 마참에 개어 말이. 쉬다.
2: 肯定是了，我们三不六十呢。 莫文，
3: 开始波浪修什么呢？跟着去了。嗯，谁说看到修住的？谁说看到草叶也没吧？波浪最哪里有呢？搁修的。你们看最修的。啥个鸡？嗯，这个的。开始老几修呢？你这用嘛这？
2: 看你呢。
3: 去让大巴拉捏俺几钱？俺捏俺几钱？ 아니 디는 바라고 티파지. 다치는 볼라 녜녜가 나로 심부 조규리.
2: 첸랑 관이야.
3: 아키나 니길 창가 규비.
2: 아니 길 녜는 관이 그래. 아니 카산 대위다.

0: 대다. 뒤규배도 은이 쇼우유. 다리 갇혀서.
1: 마 단다 차츠 손자. 우다무도 제 대부분도 니아토스 끼고 싶어.
2: 저는 나서 가는 남에 뭐 손맛에 하기며.
0: 제자.
3: 샘네지.
4: 쭈!

0: 이이 라마 방금 염두고해 나랑 둘다 개짐 씨야유
1: 나 녀차 랑 대례유는 나 지내면 럽체 같이 가
0: 지금 와서 나 아자게 랑 새가 교수기
2: 저디 안전한 그 삼차 씨야유
0: 랑 녀차나 생년 공세 새가 용고
1: 前年 마 용고
0: 이이 강군님 부정야디 능참에 묻은 채소 이내 군주의 주당조 참도 쓰기
1: 주당 가지에
0: 강군님 부정야디 강구사업유제 찬스기 아치도리 이내 군주의 다부도 남토 매장 괴로 차창 중도 삼자 제장 아자게 랑은 주 능토가 쇼쓰기 니에 참 대내가 개민도 랑스메게 키우 말해 랑잉 지문다 시기장부 주나 유성자 아주 능미 땡대 갑치기리
1: 치티엔 저와 차차매죠. 나 콘츠토야기 체지메. 머신에 칸고소야딩에 체도 손자. 콘츠토비는 가르시에오레. 카경고시라 용바 신숭에.
0: 카경이 무마레. 콘츠요 칸고소야 무딘 체네메 봐. 데나와등 맵 세세 토브레. 콘츠이라 미킨데지 이나 삼제. 얌제기고레. 니야 로추 뇨므는시 갑지야 범디. 근데주나 승고레. 이이 Rānglō tīm mūndu nā, yā mēn tūk chī tū. Nyēl chānsī bās līng, tīnē kāng būnyū, tūndā kāng cā sūn xie chō rī. Rān nyē nēng tū yā dī, kētū rī rī cā sūn nē, tī tū rō chō rī, tūk chēn yōng dū wē.
1: Rān chō wā tīng chā kā rī tū, chī tē, sē nī rā jīk tēn tūng gu yu bē sār chī gī.
0: Kāng yī sī nyē lō chū gu wī. Sē nī rā nā mā līng jē, xī bē chūn sēng bī.
1: Ngā rāng nēng mū mū tū yā dī, kā rī mē, rāng kā xīng gu shī bā.
0: 你 신규 유 랑가 님의 내 주디게 집 체제 나다 고사업 주고 선고래
1: 체자 랑가 나 우주 먹여로 치용도게
0: 영아 랑기 붙으나 나 가르치스네 제조
1: 전교스교 녀스 야우제교 스니 빌리스부 체려가교
0: 영아 랑이 로긴 전아 주시 랑야 주나 나 신의 로디바
1: 아지 칼뉴엔다
0: 나 처음도
1: 랑교스교다
0: 아 개워 말이지
3: 저보 Rangi nye mor shas ka sha.
0: Lamsangyi.
1: Gyoz, gyoz, gyoda.
0: Nga kye mdu, lo dhib chi.
1: Rangi gyoda nye dhe dhe.
0: Chena nga dung na. Rangi gyoshi.
1: Sibza chi a.
0: Ka rangi gyoshi.
1: Gyoz, gyo.
0: Iyi nga zunye ski a. Nga dung na. Nyi gib iyi.

0: 나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래 리미 십제다 냠리 낭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수나래 최외 대단시 징이 나와 나소동아당 서초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매제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실내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데르기 나와시 징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질에게 섭주토네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도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레 직신다 니네들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2: 로데가 저의 한국이 진짜
3: 야 민키비 너 공대 보면 해봐 너 공각봐 너 취약스 된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5: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约，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连月。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亲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子，那么些地块卡纸，亲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同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纸，亲笔糖，那年面接从康，
6: 林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亲不赢呢。
7: 店铺姐，能买来什么这几千块米多？人家，当年刚买的面子几，俺们都干了一个啥？特里人的年，邻国大姐和韩国的关节，全部也和几个人的。邻国大姐和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什么干部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8: 明了大姐钱呢？ 明年今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迎通现在酿制期，明了几站级别，几心七个比喻音。明了大姐车子，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穷，着迷死。毕竟避免塘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期，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月经，开连帮店卷个塘，密度涨势，木久则雨，普尼东哇，王子娘子节约。
7: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也难听，月子。毕竟避免烫，天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来卡巴烫，从康南那边有个中国就人民大街塘，人民娘们能晓得，过年皮包个是小三年，还是从给邻国下来，花花丛中给人长，陆地卡巴，两个也估计，初期俺俺俺你出，几吨松也过过过，对俺你出。
9: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少主意？这个第四次计划开要买嘞，让婆罗亲戚的买嘞。韩立芳的派出所的，电脑的就是做呢，人均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亲民多啦。
10: 站哪不？也不去参与。
9: 所以这门用的代价，韩立芳派出所的这个话嘞，都是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个月呢，就是提来人自己婆婆当。

0: 자.
1: 아. 되다.
0: 아자랑 제제 둔다도 주유.
1: 어. 이게 너무 통도 질문도 게.
0: 아자랑은 근데 신죠.
1: 장 넘겨내 세타주 하고기.
0: 아자. 이 다자 좋아시라도 니메고는 지게도 싶다. 총샤도 꽝다 차고 줄 수 없고게. 야면나 또 죽다.
1: 래 하제 좋아 찬도라. 퍼스고스네 지그리.
0: 아자라. 응나 삼시 두부도. 응나 삼시 두부도.
1: 좋아녀야데 퍼스고지리.
0: 대응 말해. 아자. 뜸줄 경계 마시잖아. 교대치주도 겸주도 유치하므로. 디나 아자랑 칭하여다.
1: 예전에 칭하 휴제 교대샤베. 전에 칭하대 랑이 인기 맞다.
0: 칭하디 다양다 샤여게 마야주. 아자. 달롱 마스타. 마디
1: 치테라. 접종디자 마체는 용도게.
0: 아자. 나리 부드면 요나. 탄데니 버딘데 체험하롬.
1: 자, 아주 체유. 봉부 체유. 세거 세기.
0: 아자. 롱 마스타. 아자랑 내가 드리 동주 전에 드리바.
1: 그래 그때 태무지에 체험 메요.
0: 롱 마스타. 나디에. 탑시민도.
1: 가리 탑시민도. 계제 랑원에 가비 요나. 능모 모토 지그베. 나랑 주저다 소에게 녀이나. 랑모토치. 텐조모토치. 바라이모토비나. 티저 용야 여르베.
0: 네 로김자 녀 신고유. 이네 녀 녀주디 믹스룸.
1: 가리 믹스 믹스스. 도치. 뭐랑 소 용매는. 녀 파토가 신고.
0: 아, 지 아자. 녀 수어 텐조. 나 우토원데 마스다.
1: 녀 우토고 수기스에. 하지그리. 강배 된다 되게 정말 용도가. 기니에 카오메. 나 저선 제메. 수소래 카오송 마리. 용도게.
0: 진짜 과용 그래. 아자라 형이 가르치니 한 봐.
1: 가방 장아 주다. 군수 서미다. 낭 서미.
0: 용아. 채연아. 아자랑 거 이 카고 마수야.
1: 랑크도 되지 되다. 니 사고 되지.
0: 이 아자가 랑토가 주인 쓰기 우두시라 기업자 랑카방자다 공시 쓰미 제오 기주 이내 로디우치 아자 심 상고 주어리 아자가 랑토치 라니 셈는 시 야우이메 뜨긴 쓰기 랑숨 기비 엄마치라 이이
1: 지디에 하나 내 기비
0: 아자 투수나 신앙 삼지 마치라 서민국어 기주 이내 어디없이 아자 쌤 삼부주어리 아자가 난 투우치 라니에 세엠는시 야우이메 뜨긴 인생이 란 쌤 기배 마치라 이기

0: 마대 용야 가리 메신 걸 봐. 김상 챔부지 나는 남수디. 저니 파무 토우지라. 남아 차샤네 기럽 토가 용지. 뒤저 다지 뭐, 是 봐. 장르 냠뇨메네 디저지도 신도 합지. 아자랑 가르시아 유네 카도 쉐다. 나이 크르크 돌까비. 다체는 아 카상지 시인다. 이네 드링 키키지 되게 깨다부터 정말다. 아자랑 크르크 도시도 체능에 장우 시에고. 이네 드링은 이 시에 되게 치대는 큰 마시로 낭다 먹어. 만냠 타내로 캬베 껌르 치대로 쿠급디 마제네 용유. 다 욕샤고 섬네 샤토 민둘라. 치대 냠아부 용거 섬기.
1: 계란 카페.
0: 켈린 사자 요아 다신 민두. 장수동 파르제 체제 냠타 내 캬베 그베 치텐다 지부스 봐. 다체는 지렌스 두고. 탄드랑 삼노 통제 저와제 고선디 치텐 그 소소 공도 스트제 디나네 튼토고 맞 봐. 치텐 탄드 녀베 소스도 캉베 체도 정식게 지체 엉라 시나 구 하리 이네 치누기 계세지마 난 심불로 마가차는 안 가서 시도이나 왜왜 치태장게 삼는시기 흘러가 되게 큰 요마시 치태는 그 나시 시디 빠라고 고다야 다시 암랑 암내 총자 삼매 잠부세제 지나시 없지 원내 전에 부디 스마트 다취제 처마제 세는 마시 소다 지비네 포모데 앞서 유베 다지 지 아니 원신 로추 주기 나야 영시라 치기 然后这次你把血打 Khalil 这话见过生机一年普渡单对民都普渡多是写单对民都姚都七天的人来去马上通路没把你哈苦给出自得恰下呢这就暂时没把河湾鸟吐着 아자, 마양 교변 저 단위 디제메 하지지지 도스테다 하고기. 계시 청풍면은 아 계지 말 계지 말이. 된조 나세세 교 맞다. 내로 된조 상매 신세죠. 이내 티링 알아니 다세프시라 시에브바. 니에조와로 장게 지만에 7天了 자동 태기. 저와 동부 디제 큰마 제로. 코너 태야 레 디제 마치로 용도게. 다시는 7天 다 그대 저와 제님 봐. 나 람스랑 로다지에 돈이 있는지 큐님에 허지 진짜 용맞다 장가 뒤져 채 지대 가져 줘래 딜랑 아스타 제쇼 인스맨 세대야리 밀로 동해시라 쏟다 간격교 타지에 쳐 지대에게 당리치 도비 탑시시 등기

0: 다지 루마나 봐라. 저거 세제 먹은 디리.
1: 처음에 마셔다. 루슨 루시.
0: 영아.
2: 시아오리. 이제 시아오리. 내려기 기균이가 시아오리. 장고 장샤 시아오르다.
3: 영아.
2: 지텐. 도서 영아리. 봐라. 계란 초피다. 까면쇼 우유. 대쇼다.
1: 영아.
0: 가재수.
2: 아잘 계셔요, 사.
0: 영아.
1: 된다 가르요.
3: 딘제스기. 가서 네 동의 토스 같이 비.

0: 이네 된다디야 삼루 드렸던 게 맞다 캉부디 다오나기가는 수명 증이지
1: 아차 아차랑 삼루님다 주시
0: 다리양아 삼루님고 마치 가미르도 와 강인스는 캉부디 벌른다 깨가 덤지 치체도 라스네지 문요뉴 맞다
1: 满足南文那些呢，开钱不行，钱咋明车的团结咋？村民这么地的开钱不开嘛嘞？你要拿登买了一个拿登嘛嘞？让给，让俺来嘛学的，听这些给我嘛的，让些当店呢，让他一一掐死给我们嘛给我们，看他让给我们让看不听这一说是吧？嘞，嘛嘞嘛嘞，啊，记得阿家让开三连三。
0: 杨面多起，满嘴让他当个钱女子，要钱女啊，当不的哦。看他一年七十八十里，对恁也看过女，俺你看不到我哪几个了，算明天的这些。你不的，你俺了七十九年了，看过女儿的，怕是有想生的，谁嘛这？今天让个钱呢？
2: 俺没得买，阿家让个俺大姨一百路，见到苏贵，看过八十一个了。 이게 민주고 임내래 나 대위유 아니 얘 뭐랄라 삼수면 임충그래
3: 장디
0: 지태 장이노 얘대노 장배도 최차샤
2: 제동진두 차서 우고래 최만 주다 귀매
3: 지태 니해 다를 야구 쉬어
0: 주샤 바라 기랑게 채노
4: 니해 채나 강배 바스이거나 수민 최고고 유매 쪼바 여기 대나 아랑주 김장 도스 디도 사처는 누구에?
0: 지, 계속 아주 김장 챔불시는 원래 나와 마다네 개요 마시. 원래는 근처 쇼미제. 발라다 아무나 차샤는 라마마도 요 마시. 마라 차샤는 쇼앙아나다 고친이체 님은 남부 샤제 사게 통계체 갈래시를 할게 없지 사피. 제 마제.
4: 제제제. 나 제시에메.
0: 기랑 손다.
4: 지티. 아자게 시에부터 종원했다. 세시 최고야디. 인지 최고제.
2: 아치, 니 찬스 캡틴에 가보니와 나 못 듬에. 딘데체나 나 이들 샴티슈그로. 딘데체네 마른 구선부터 더 꼬르 봐.
3: 다리 나 셰줘. 랑게 빠라 캉부도 도제. 소소 니디 캉부니노. 빠라 과슈그레. 디랑 랑구 삼브레베.
2: 저란 카네 셰베 기 삼은 나고 간게 아르샤. 딘데셴 기브라 스투게.
3: 가제도. 당기네 시제 셰주 무주. 직셰바 가르도.
4: 아, 지지 다저 뭐 깨다. 전다디 제만 셰주 그래. 뭐는 고르지 나주기.
0: 바라 고로마나다. 차시 퍼그지.
4: 디스리스. 다케라니 교즈 로교. 다 로교. 네 사와도 제라요 말이. 야.
3: 용아. 레스.
4: 야, 디모바리 케교 아.
3: 레스 레스.
4: 뭐야?
0: 바라 주인다. 고로마나. 공에 오스테나.
3: 또 전에 다시 지세라.
0: 주인다.
4: 모르던 데서 없었지 아.
0: 레스.

0: 빨라. 대쇼지 한나가.
1: 알아 대 예지시도 더대.
0: 디레미 레가 녀사 슈디 대스리. 대디보 요마리 샤바간 대슈.
1: 대와.
0: 클리나 아. 빨라. 제만에 차례 가르유네. 셰바균샤. 네 모두 단지 파요는 지그룹. 소피하고 지마시. 남시 사치리. 기랑스다. 고려하지 오해기. 닝내 랑가체는 기랑도 고통유. 만조에 섬제 처리 제마제.
1: 오네 금제도. 만조 나네. 남의 셰베 계자 로조 쉬리샤.
0: 간나소. 남네 줄 하면 송아.
1: 가래. 남규네 하고도 가. 아. 천다디 근데 시어그래 마셰비나 응아라기면도 시에비는 샴지슈로르샤
0: 샴지슈야 하체브제 수슈도
1: 군이게 샴지슈게 시련 접종에 거나 동의를 못 사야면도 응아밀 동안된 신금도
0: 하지바라 키랑게네 깡스 곰스 송제 나베도 톰스 카르토 송다
1: 동의에게 강군이 조샤 정시 속에 마홍배 변나마 정풍게 가로래도 가.
0: 지나게 근처 스킨죠.
1: 나도죠. 니한테는 그 납자지 매야 서정 한게 주관 선배 진일이 미디 롭조지 용도 조관 게 총리 선배 진일이샤. 니 지련 강병의디 퍼즈 경로지다서 넣고 삼죠. 말한서 강바 좀 마차샤니 남사 좀 보고 말아봐.
0: 진시.
1: 언니 리고 세제 대두 니에 통조
0: 발라 니에 지슈나 히라 센도 유기 마시 하나니에는 당원에 치대 혼이 지야디 대시 라시 야치 용마시 삼추
1: 제나 라셔다 튼다디 치대 러고 레 말해
0: 뭐는 봐 용구제 탐고 다가라 비어네 산데 오스베
1: 제제제 어인의 튼다디 랑게시에는 참부 요리 섬기 강인에서나 랑게시에는 모두 닌구 말이 인의 랑게 제덥대라 토나시에 슉치무시라 마시 아 지태 탄다 포도 큰조서 요 마시 계시 견자든지 제가 제비나 아 신격과 제비는 아니 뺏사 하버다
0: 봐라 나 시야가 교수네 지우지

0: 아자랑아삼차시요다도던거요디한디고시제다저기요라요마레아자랑게시치야다가시에친주포메포모카고소제초카르요레니신수딘딘예주조고추리아자랑조니부친제도참신자디야랑구주저지고다조아요마다안주넘참에추이
1: 봐라 니님네즈 왜 봐라 기랄 콘조니 뭐 구둥지나 강우 요이벨라
2: 케 난주 참매 딘지시야 잘라 삼도 덩기이다 케지 잘라
1: 쟤네 케나즈 동의 보매 야고 이뭐 이지 마치야 가리나
0: 오지 이치 매 스매다 이치 유 장게 보면 텐저 쉬었으네 아주 이치기 머신에 동의 이스네데 장게 셈 능시기 흔히 거보다 삼시 토부윤 뭐라게 안 소래 삼시 치그리 시바야 삼시 제베 마차 겹겨 치그리 뭐라 흔히 혼내줘 봐 제마데 치대 계속 뭐라게 삼시 마체네 롱치와에 요 마지 시바 디테 내시 체노 뭐라 심디네 장다 진도 메트 춘구시 그 뒤도 스바저 부치 카쇼 제장로 켈림시 제일 괴벽기도 치차 괴벽 달로 로스야 매자 탄도부도 근데 스튜디오 계세 되지.
1: 근데 지금 말이 못 듣지 그래.
0: 못 듣지 않는다. 나 티웨 가 보용아. 제 맞제. 전에 튼다디 장게 셔가 네 셔가 조제.
1: 네 친구 네 친구
0: 제 엄마. 시다. 7대 30도 가주면 돼. 나 전에 봐라 도스나. 나나서 주도 체험는 시. 한번님배도 안 나기도 찬스 못 겪어. 네 다고 겪어. 용도 게라.
2: 제제제 잠지제나 알로데요마
0: 영아 따발라키라 토제시라 나마지 오야 드린다긴다 나 지티 30도 부차제 소소시아가 주의스기 따라에 갈래 가요리 마츠뉴 발라에 갔습니다 하루에 내지 마셔 주지
2: 케 나라를 이지 매매 아장은이게 자초를 요 고다 지글 배아
1: 준이게 나 이제 지금도
0: 마리 지티에 완전한 송겹 지구이다. 걔는 말이 단대 뒤주대 삼로마도 없이 지구리. 완전인다.
2: 어, 뒤에 호세로 라이와.
0: 난다고 라디나.
2: 라이와.

지대현조, 결혼 배우친비나 나 터피 여말이 삼성에. 니 결혼식 나 당대 결혼에 나를 위해. 결혼 전부이나 매주지 로용 말이. 니 대구제 대조 가르쳐도 되고.

0: ठीक या तं पे मोट करनी होगी ना
1: 喂，齐天。
0: 아차, 이게 무슨 짓이었어?
1: 우지, 니 할 수래?
0: 이게 니엘 찬스키 없대 내 강분유 강배 봤으니까 수민 게임 내 케어 말했어.
1: 아, 네.
0: 니엘 니엘 이 보면 야구 좋아해 러브유 이치니엘도.
1: 쟤는 야구 쉬움지. 말했으면 좀 배에 잡자.
0: 와야, 아자 바이바이.
1: 어어.

0: 수인바. 이 다치시다. 어, 녀나가 친구. 수르도 이. 수예미나. 어찌 감치 보시더가. 디나 가르스로 있나. 디나 폐지 되베 인기다. 정풍의 개비 인기리. 통제부 다루 대대는 정풍이 뭐 땡키. 작전 성다 인기다. 머신에 정풍 칠로를 매줘 이기. 장게 야쇼스 럭 화교.
1: 세상
0: 교스교. 교스교 다치 화교다. 칠로 대제랑 항상 주고 삼시. 교치 교다 화교. 네 민도 슬러빈 인바.
2: 대대 갑제 대야지.
0: 정풍. 미스터 민도 야교. 야교다. 교체.

0: 주저, 니기.
1: 저스장교만 세비자 가지가 내 리리제 잡인다.
2: 내 리리제 사와치 이르보. 가리는 으즈래.
0: 신부 주저, 도로드 니에 말베.
2: 니가 나시오. 나 한국 차지다 어수 차시기쇼. 어수 군유매 고유.
0: 굽디 숭에.
2: 저 한국 디비윤주.
0: 아래 다체나 저랑 위창마 아자게 다우겨 위우자.
2: 가슴다.
1: 아야 그렇다. 딩안수 치장데 수익인제 사지. 이내 어수 녀제 마제비나. 데 대차면죠.
2: 그랑스 마진 제도 수고섭 수긴.
0: 나세자 레아루인다.
2: 봐라 그냥
0: 어제피라
2: 대균이랑 대치도
0: 딱발성아 주우동
2: 얘랑 쉬어야디 랑 야우촌 싸버리 신규이 간이 대두 부부가 라야하고 오지
0: 레가리유
2: 아 치지지어라 간이 제스 주고 치지다 나도 힘드려 경영 아마다
0: 저하자고 딘데어래
2: 띵인거지요 얘 하나로 쇼아
0: 스위치 그래
2: 치디엔, 유다메 겨울 하지
1: 나무 예의하고
2: 키랑은 고양도, 키랑 야수 나무 예의
1: 어쩌 마시다 니의 고정아 자니 장기, 나제 가대 아지 냐제 소소 우수제 유하면도 그 치디엔은 무 열배아 가로담도에 잡으지 집에 마세 다리라 좀 떨어져 그래 장슈다, 무 가서 거유
2: 치지게 집아 먹고 먹어
1: 낭다 먹어 이내가 차긴 주이다 남산 넘주 바스 뉴제 어멀로 아재 광다 쓰려고 이다
2: 시라 수시 왕우 예미
1: 누구 말이 라는 의리 인지 여기
2: 기지 보는 땅이 이게 우주 등지 기음도 왕우 예미
1: 왜 야구를 내 먹었으니 예수여래
2: 아 예미

0: 이이
1: 장래가 마침 제 가지가
0: 개어 말이 네 지기도 시바 치즈 용구인 러비
1: 딱봐 딘제 쳔 미달 삼자 등지
0: 러디부치 딱봐 딘제 징 말이
1: 야지 아 대변인 좀 시도
0: 랑 갑춘 디자 당구 치즈 구봐 줘 좀 해
1: 개녀 교수들 시샤
0: 여거춘 말했으면 삼 분은 시 춘스 다와지 코브르바 미니 가로리제 님 숨추 두고 와리 디 다와지 코벨락다이
1: 디오 콘치다 취샤 최종판에 곰챙이다 숨도 치지 다와지 나지 망티제 내봐
0: 디냐 지게 차도네 뉴비
1: 쟤네 대줘봐 같이 고스
0: 님 니스고 딱딱 고스 많이 집지 시해줘 뒤돌 줘 아니 숨제 숨제 총라 나라니에 님 디게부터
1: 그 아유 삼중에
0: 니스나 크르삼에 참을 안가 하고 위
1: 七天，你也让当我苏卡罗这样，看马林别跟车的，乘风儿你卡罗这罗马我住不要紧，车脏啊。你性格有，让个你妈你就接不起，路基什么是钱啊？你不卡罗真的就过来。大张来个狗，勇啊，你过卡里坐东烟吧。他的哈可能是来个狗。提帕林达，提东呢？人家先给不用过来。勇啊。
0: 마주나 차우동아
2: 감사
3: 감사
1: 이이 장가로 집에
2: 왜 이이
1: 하지
2: 집에
1: 이이 이이 됐다 이이 와서 중아
4: 么让各种乘风嘛是呗？大洋节不是呗？螃蟹啥是？
1: 走。
4: 哦，看不得我呢，几不习多啊。我是多啊。几点哟？让天天听着车里三三么久。看不得南罗家军跟这车呢。
1: 还真是多。
4: 家对住是没着。
1: 경고도 맥주 태고 줘. 강마에 다 올라 있긴 가라. 미국 주 계약 교수 라스티디어시. 소디 지시 계약 친 보였다. 계약이 니 수사 계제 심자. 동회도 미국 주 계약 숨소 숨내 요 마시.
4: 계약 숨차세. 미다 민도 넘는 거 계약 통내시. 계시 상가다 아우머 하바도 리빙이 이노. 강부디 이체. 조한 인스 주어지. 너무 숨체다. 너무 시체버. 내가 숨체비네 미국 좀 없을래 요 마시.
1: 올라기랑 숨가 칠려야래.
4: 기부시다.
1: 응?
4: 얘 남의 숨겨 넘중아 기회수요리.
1: 가즈.
4: 인지 주시리.
1: 인지 주시스 가제. 인지 주시스는 가수
4: 가제. 사실입니다.
5: 인지 주시스는 야취 주시에 님도 없네 민구의 주공업 줄라스데.
4: 대야사 교리.
1: 어울라 계란 주스 균두 캄보스 유매벨라.
4: 给这点子让我老嘴给谢呀嘛的哦呀他这下扫码的帮他下马我先要我嘛的呀可是这下今天休息来不得不呀欧拉个让下下把不去呀啊这下的去穷在这还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3: 那就，听你的呀，就。行。爹爹，你爹岁岁呗，是不岁岁啊？
4: 呀，俺不是对了。嗯嗯，七天有个岁数不大。七天有，俺那卡拉斯队卡里也不能行，卡斯卡尔贵些，阿丁个都贵。
3: 别急嘛嘞，猪头。
4: 对
3: 的，老的跟那，我都是跟不起我的，行啥事？
4: 宁静怡。
5: 얘랑 양계하시오. 랑미소디에 영리 가르쳐버려.
4: 얘랑 양계를 연습해줘. 댐백이 플라스 같이 비.
5: 뭐 이식도 왜?
4: 랑도 없지.
1: 왜? 말라가 양. 랑 아직 예쁘지 못해. 응.
5: 피안 잡으래. 랑 찬스케 블로메야 봐. 펜수 샤브샤로마도 Tidas kari kimi kwa yore. Tando lakwa shita kari che. Chema chowa kandis kenyi ba.

0: 중 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쁘시나로나
1: 타스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팡 총캉
2: 꿈시캉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팡 총캉
3: 나와 원래 세부부터나 방가지 나와 서주랑 나와 나 원래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주 치메 나와 내뒤 탑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너수도 너초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대당 이내라 피다 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파상게 셔주주비네 개가 비르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야라 토보미도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제발래 덥시사
4: 당의 민주권은 리미통 당제당 10제천리 당종 대신 리미통 배주 체조
3: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셈 유비 문지 나와 대당디네 편유 전별 권에 나와 내두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와 대당 세월 중이
5: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량화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량화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0: 디 공주 솜나기 지심 라물루루 마르베
1: 잔겜 개초마요
0: 랑아다 지금 그 드샤브데 마샤 알레 충아
1: 싱마란다 쿠쿠루 게세 하마다 라베아 감스 친부 지르니 원넬 카리오리 샤톤도 겜 게제
0: 카리
2: 라베아 감스 뮤나가 원규치 조유자 푸플라 라모 예 조유지
0: 이게 뭐지
1: 쉐방 문내지 타메 단다서 니게 통도 용조 된제 메도 라메 게제 송구여리 콩강한츠 셴기 직딜라 메도 라메 주주 포냐 송교 제가 다나지
2: 예미도 대반 게무 용조 두룹 제니 사이 콜레 슈노마디 첩체제 주규 주기 메르드베 미트차니 모사르톱슈 토비나 나방아르게 제기 게부체그리 마세 나등돌 허리 구링키 원규르 켄체
0: 예 주제 제르주 마시
2: 양기 거규에
3: 회의지동
4: 미진이가

0: 李西比上空地汤给在这些国别话当日进开进节三月三当所地汤给在这些爸妈在上空提及李西比多年来领导把的代替这些功能你妈总给李西比了上课当集中西比写到新一把的你是光上的总个不加给你及艺术人的你话当人的呢用给了妈做艺术能做这呢第二次比较的罗穷给三比年节我们把西一把的
1: 시급이와디 럽지리니 초아 퍼선 초스 쳔바마세 중화머리 진통 초빈듯이 저도 친유바리
0: 저번 넘버 틴딩 감계 산재니 주시서
1: 데레모 위산조 친되나 조르진데 APP라지로
0: 나초 산인재용
1: 손인재용

0: 회종기 끙을파
1: 계세무소 못해인다 인다
0: 못해선다
2: 딘데시예 난주진다 끙을 중요도 킨저 원조신 지그르베
0: 토마 난주 숨자 회종기 끙을 반이와이 난주 덴데키나조 끙을 야오지 모주 슈토시
3: 어 난주 끙을 태러 균큐르메 제자 키나조 난주 끙을 반이와다
4: 跟我娘娘爬了，用你这话肯定有没记送的。那天的你也去了，连给不去。这话的，你开始就离异过去，堂哥的王俊看到，差不多看去这话是，你不的，平大大跑来养你爬这话是，送不的，看家这话是，是不的，一定俺就这话是。看俺给你这说呢，俺别通说，俺做的，看俺做一件这车没得，王俊和这车没新的多。
5: 哦，一季他不吃的。
0: 用这三十的好日，伊那个不是来了不是？你那看那做，俺这做个伢娘大，来个军团了，用个是哪？伢们那做看那做，跟我说我这修，对住你那些拿了，看那做俺做没不穷逼呢，俺那做这话谈过的能行，王军看到出中看差不？
6: 他是，要些啥损失？
0: 前天看那做俺做，跟我看这些，我准能自由呢。年前呢，桂林派在东北一边，跟我去些呢，一伙儿生意。 跟我写的马脚写的么多，顾客顾也买的。其实看那组跟我要做那牛面呢，请我推不来月不的。桂林牌子店不月不跟我写的，老店不月不买才吃不上药水。你跟我接了，到我送这的去吃饭。就不写啥多。到我送那了，牌子头续，我们就过的么子过的，马续我们家的么子出事，提领去控制的我们过的么子吃事。
1: 现在看那组谈的随便呢，点点开上，请不要谁，你说完了，看那组跟我的谁能生气？
7: 这个人，
1: 勇啊，前头有意。陆主席，你先坐，我这去。看二年配备，过去查的哩，过去查的。 다리기 중앙위세점지 심주선도 어리툼속배 체지리 탱은 뉴욕 진로 녀성하는 차례는 거지라 뉴욕 계좌 유비 위세키래 CF 속배 락다 진도부지 티리 안수일랍자 정탈롭진로 따고피우지 상매 거스 주시
8: 여보도
0: 도제나 상마 도제나 주인 나들이 현재 정탈롭진 다가용자 가부시라초 Kenzo nang dui chang me ding se bu shi ra du. Yi ne nye Kenzo chi wa shi dui ya yu. Sam lu shi dong da. Ke si to du dian de chi nye gi geng u pa ki wa ji le. Cong xia yu yu ca bu shi tu bi ne. Kong zui nyam le di gyu rung bu kyu gu zhi bi a. Kenzo su yu lian gyak ba. Da zui chi nye yun bi. Zhang yin da.
9: 过去吃的，看人家对那边吃完的，就吃不起了多。平均呢，他们一般米了两毛块四分多个。开始也有经验几个，他都点点吃年纪，跟我拍给我吃不赢呐。每天什么呢，拍给我的，一起吃了预备带去。每场面说说过过有咋，俺们来吃个药水，听见吗这边？
0: 嗯，上个也我吃了些。
9: 第二个也给连的人，俺们不吃了就我那连也给不。
0: 嗯，
9: 再见呐。
0: 경고치요. 랑게 인게 야고 시라게기. 켄즈 준단게 나 심쿠 시라데치. 켄즈 여자 중국 의제 마오바 시와 예바 신치. 니에저와라 켄즈 좀제 톱제 랍트 튕베치라. 북삼다 영니 커바 저거 유메 섬르돈다. 니에삼바 켄즈 어리 화르 좀쇼라 여러체나 생기. 비게 잠닝게 의제 데네 선자. 켄즈 북삼다 듄바. 문규 치야기 고급 저거시.
9: 现在华尔春秀了有热情的生意，托见呢？托见呢？过些差的，给咱国家俺最什么点不协议？托见呢？
0: 开有嘛事，怎么请我们的？你上了，老大去这样有。嗯。丁啊，华尔春秀那家呗，跟我朋友喂，趁点当嘛，谈不得意。 定也提前染了这个眼，沉淀接受。

0: 볼도
1: 마트슬럽다. 나 게시아유.
0: 나 거 지금 돌.
1: 멍레이. 멍레이 마트슬다. 나 게시아유.
2: 가나가.
1: 당가 사실 접종제 대두미도. 나 남사 비지리 유식이. 라역제 유식. 라브트럽다 남사 아님도. 비지 로종유.
2: 키랑을 치네 폭도를 중에라.
1: 나 폭도 중. 이제 비지 로이 더도모 로이다. 나 사실 루게 개봐.
2: 빨라. 고로마 남제 토슴렘다. 키랑 치네 폭도 중은 나 한롱대나야 가도. 로테오 있는 키랑테. 나 주매.
0: 레레.
1: 도리. 비지로 량압디. 저와차 근처 수도.
0: 빨라가 저와난 사샤. 탄도 코난주 레군라 찌브스고게 레레게 모테 귤린 당가친 모테 귤린 트웨비나 람산 레가 슈야도 숨게
1: 야고초 용아 제나 모테 귤린 그 뒤신이어도
0: 사고지면 사다 와르샤
2: 알레 고다 기니 갈시에유 가르 모테 귤린 수르녜제
0: 디고 녜 팅을 란 시뇽유 비진 총래주 응아콘 레군지라 찌브스고게 레군디 게니게 레르다 한도 미망 구지게 흡도 개제 주고 얻다. 니한 거 루규도 되 발할 고비 코나즈 시제 오늘 몹시라 총샤. 랑 어제 귤린 당가 친제 렘베 주고 콘즈 랍트다 저와 제제 라람사 피게 니르다.
2: 수장 타 주스도. 나 비신 주고 인스 커드스도 아. 징지. 니라 제 구지 년초. 이내 인제 상할 때 오이다.
1: 야, 니. 니 라.
0: 멍래. 녀신기 란저하인다 증도요레 이네 저하인 지게드녀레 상하디마르다
2: 지게르치마 하저제 가바치는 아이님도 주의
1: 자 멍레 자 자다 쳇부차제 로레 십지 이승보르바 밤에 가는 이미베 코다저 와상부지 여유
0: 멍레 비진 로야 바스 녀차 수고 내용아

0: 우지 다 게라링게 니제 좀 세체 겹차 게라링게게 칼로 마스나쇼
1: 로브로 자오하인 장게 갈치 봐 다닝베 좀이 장 좀리 자녀레 벤조리 부자녀레
0: 게라 나니자 다닝베 좀이를 인수샤 계시 다닝베 좀이 돈에 치는 대외 띵섭 용마스베
1: 자오하인 장저다 아 심줄로마 원조치 약 좀이리 돈 냄새만 채워 부고세 뭐 저기 입에 아 소소 야구스 되다 벤조리 배 자외 멍시대 세세 제도고요 말이 견자리 좀 더게 다닝배 타냐 망부지 배주 당가지 가리 있으고요 기겐게 다닝배 추세 근데 또 되고요 리 봐
0: 견라다 줄이라 공무소 나라 추세 당장에 매 니에 주인
2: 랑추동원에 낙세충아 단닝버스 차가제 갸라스다 구루샤제 메시스다 사조체스
0: 대다 벤조스야디 게크그 소스다 케요마시 나레우네이 탑시 큐님도가 장로중 양제치시 예 정문리화도
2: 토무종
0: 다시로민도 드링아 암손라 자조유 치찬의 초지승마시 주긴다
2: 뭐부 벤조제레다 승무 코르조 체오레스 벤조리 구장제 초카르도 게이 생활하 신의 약쇼리
3: 암라 드랑 예스 스킨다 예체오
4: 하인 예스베 제장의 줄 가부치여시 카칸세다가 예스메 람사 하쿠르다
3: 암라 그랑게 하임 초신시라는 누가 샤무르디 준서가 뉴마르베 칭칭게 사우이슬람네 켄데메스마
4: 하이인 총드네 녜워므 돈르엄시 지부 체고초
3: 제 나츠키랑 보충조 멤바 시바
4: 허지지 딘제마슈라 니마상 바라 뉴시 지부 포제 차례메바 어우짜라게 간 조조 부체프다 나 하이인게 마무체가 깨다메네 켄츠디게 녜 컨저 소투제 거진 삼시 체옥시
3: 하고소

0: 아주 유명해 권유여다. 미술 업체한테는 다게 되고 와래. 가리면 지다 토진스 그래.
1: 예 하세요. 난 이제 좀 쉽쉬어 허버. 네 가는 얘는 그지.
0: 나인 지게 버스에 나인 지게 버스 같이. 쟤는 아 하인의 겨울배. 하인. 장다 처먹리 예스나 어 뭐라 나부터 좀 배질어 비징 로그베아
1: 어 바오쌤이 강네 타와가 쳇브리
2: 라베 샹즈 계속해 같이유
1: 티야 티야 티야 라야 하슬레지 디디 라지 진다 라 인지 약시 유르바
2: 가리 나다게 두고
1: 잡아줍시다
3: 이 교체 오레스 하인기 루규 도르드 하인 디 교체 가시가
4: 예주적의 계기하신의 세샤 의리리 짐리스기
3: 뭐네 봐주다 봐주다 상훈의 롱도 토하라 나 계기하신의 좀 알아봐 대유 랍다 주시에네 럼도
4: 샤 의리 빈치 여마시베
3: 디고 마슈다 량대 비샤 량매장 계기하신의도
5: 왜
3: 장게 계기하신의 대 럽제 你也 可以 给其他人吧，让伊丢下的，你也能打不过。我现在还赢，让给所有的人破产者，全部也买钱用不完，是吧？
4: 俺们的这边，一年年生意其实就是从八总店算起，让给卢局都对你在 YouTube
3: 对不对？能打有嘛的，几岁打这个的？几岁个岁还哩呢？年的，俺是那韭菜，让的韭菜这边，苦个不啥的，吃这一年没了人哒。
1: 어지 셰테야 라디 라게 지 나세게 도와 어 꽈띠르
3: 쭈쭈쭈 선인인 고 추세 중이 광러 랭게 릭조톱 채쳐 랭차가 죽인다 죽이도
6: 세미 구쇼 오늘 비진 주년민 배
7: 오늘 주년민 아자 민세 튼다 아자 타지지 미구지르 년로매
6: 赵海英，听的小猪讲啥？让蔡阿丽送啊。海英哎，小猪讲啥？让蔡阿丽送哎，听到开心不是没着？第二天嘛有些好些个。让起没有人跟着吵热，让爹爹姐俺那俺三通不是三去？前天让跟俺毕金主任听到海英那边，嗯，那边忙嘞，怎么是啊？怎么是啊？你俺是那些那个嘛是吧？让俺弄嘛些啊？他怎么是啊？怎么是啊？开心嘛是？
8: 如果俺这三下给不求，一年提前俺让他打些药油。通过俺让哪点情绪表啊？
6: 嗯嗯。
8: 让给看到吧。来来，我这幽灵气还起没多哎。起没多了。满主要现在还里面年限没足。多嘞。来来了，你就给了阿姨干嘛了吧？对。你就拉阿姨。好了，突然嘛那啊。
9: 你是你来来才干亲姐，你做干了没给吃着？我念着不认得。
10: 平时咋会进酒呢？啥大样样，几稀有？
9: 啊，这可重的，可里啥大样，你是别见罗啥事，全没别娘啊。大哥嘞。
6: 고소 영이 가 마침나. 피게도.
1: 아지. 멍레시야.
7: 하이. 가지소. 얘랑 계시이다.
1: 멍레.
7: 하이. 마장
1: 가시다.
7: 하이.
1: 정말레.
8: 랍비지 먼저 와 가림바.
4: 그렇지. 레레, 샴피 진치매베.
8: 마빠라가 제 발레지 카피시라는 게 공개 굴레시라 견제 신의 구급들아 우리 라. 샴티데 전 태참도 그.
7: 킨스 태참도 그. 얘 된다 카튼 제 구제 제목어. 아래 된다 아래 다 제스 러빙 뭐. 샹큐.
8: 영아. 나 주도 치마래. 람발라다 제가.
4: 예예. 둘이 딜랍지리 잠만 좀 마치라
8: 저 아이 니란 시오 란치도 치마래

0: 십 집대추.
1: 수장로 돌수도. 돌이 랍자 벌로로 가네 임상의 신거죠 뭐. 상쇼 이 된 게지.
0: 나 규메. 장치도 소변 주제고 주네 지금이. 니라시오. 돌이스니의 약스레민도 숙체세라 수종아.
1: 대지샤. 신달 근처 아유. 마대쟁의 수급도. 쉬다.
0: 매매. 대매. 니의 기분당 다매. 니라시오. 장기 신마시. 나 튼다 개체무 주의자. 보는 규율은 무게 로민도. 시에마도 소터매. 시수티마시.
1: 장 튼다 개체무도 니 하고유. 당한 그 뒤부터 사냥인 봐. 장 카츠미세 중아.
2: 하이. 다 추석 가져도 더노바신 제스미도.
0: 으시. 보는 거 시에되지. 레레. 은이 니 주인다. 시에마도 수지 조투마시. 조조조.
2: 조렌시에 오.
3: 海英，听说过来的，就是你说过来的话，可是约翰来探查时，
4: 就
3: 那边那了，你最多出来这七查时。今天主要听到了开车开了的，
4: 姐姐，就你也谈上了不？
3: 哦，没事嘞。
4: 哦，你们先听下声音。
3: 看不上。
4: 你老早是？俺最近个也安谈不得，先听下声。
3: 你准备了老早要个要不的？听这好吧。 하인게 긴급 체비. 너니 하톤에 잡잡리.
4: 잡어. 상게 긴급 체비도 선고도 와. 됐어. 계좌 신인의 토요 말이. 클래스 가도. 서기서 시에 줘리. 루지도 뒤 키베.
0: 어.
4: 도생 아저. 다 주셔.
0: 영아.
3: 계좌 신인의 토는 다 좋았다 여러베.
0: 되게 되게 지규리. 지죠. 태양이 저불로도 없어서 님도 좁으시로.
3: 저다죠. 지지체나 야구면 예식이요. 그새 맵체스. 이내 하인게 셰브능신 응니랍제나로 저와야 오시라휴. 계시 님도 어레치 랍지나 롭중차추는 펜주 따도 제토로 봐.
0: 당시
4: 하인게 장치 용부리라. 나 저로 받대제.
0: 你让我过去去，压去去，压去。你那些哦，你就叫预备水果，肯几天了，能带有吗？是，
4: 能带有吗的？
0: 现在店里你们都说不起了，呀。这，我屋头我忙死了，你让那些，让几个人过去吧，干来都，天阳来人过去过了吧，很多地方就有些，看来，俺今天不能这三么子干，对吧？对。俺们这些好多，人话都能写出来。妈的，这，对，快点去，
4: 用啊。
3: 야죠.
0: 저 튼다디 욕쇼. 이내 튼다 신다지 좁으시로. 인지 추세 이제 담바 조라구기. 저랑게 민응아지 나 조라도스지로. 장게 신세시. 나 지게 조야를 빨라게 못 튀는 민도. 재산 저랑 쇼팅 글씨.
4: 단예 신의 신수. 장게 고고 수수제. 튼다 성 타 지고로 봐. 장게 성 담배. 계시 랑 빨라게. 니야 로고세 왜 캠비노. 나 긴주나 등글배 아.
0: 저 디테일은 심지어 정말시 예수전에 초장전시 맞다. 나리스 초장의 민도.
4: 도지, 나님이 시로 안전하게 기록에 처럼 고아.
0: 용아, 전도 스탱기인다.
4: 와야, 클라소. 세사순 로교.
0: 어.
5: 대도 대도, 태야, 또다.
3: 심지로만 왜 계셔디? 년낭다 요마르 세종아. 하인민에도, 하인과도.
0: 예야, 퍼치다 퍼치다 퍼치다.
3: 뜨다.
6: 아지, 뜨다. 니나 열스 랩송아. 가시소.
3: 야. 시켜다.
7: 别动，坐那。
0: 老李，快！
7: 安
0: 呢？
7: 是。
0: 你老李，安呢？安呢？安呢？安呢？安呢？天呀！
7: 哪敢去？
0: 快
7: 抓住啊！
0: 天呀！
7: 你就叫人家抓了这些钱都，你都别心不急，你去多买钱的用嘛去吧。
2: 人家好苦不呗，你都别俺是那爹呀，我也接爹好的。就叫人家你陪他去，你都别怕亲戚不是呗？他多主会带兵的，给给些小朋友还欺负了不？给些随便人，就叫人家你啥的，他就欺负他。
8: 他呢？快拿住！
9: 拿住去！
8: 拿住！拿住！
1: 不醉我不醉是呗？
5: 哦，
1: 你愿意？
5: 有。
0: 粗秀的，粗秀的姐，粗秀的。是。苏磊，俺们孙老师。
2: 俺是不是也去？你到底啥去？
0: 都是，让你老友，我得多是搞点人。
2: 勇啊，前头俺老人打。
0: 哦。
2: 阿姨，
0: 是。
2: 对的，天天长大的，俺阿姨个么多心嘛哩，让给没心的那么了不啦？
0: 你姓余，山老久，你最看了呢？山大主要有嘛事？
2: 阿姐，你还真是姓名。
0: 你姓余，你最看了呢？俺有事，哥是老久，老久去。
2: 现在俺终于到。
0: 爷爷，平内久的。
2: 俺们说那个俺我姓名吧。
0: 好嘞，我是。
2: 终于到。
0: 恭喜恭喜。
4: 谢天阳人一旦卡车机，赵海英给三百六六百别着我用三百去了，可把铁林的永恩子讲，他能经常听着穷牛面，可别人你站的一点不贴着举动前面一百人，我那堂爹就说，人你前春生的娘都越怪不来，你的恩子比我来，你们那就得前数千块钱月头，你就这样吞四百了七百七百趟。前春生给提督了新车骑行员，可把人你给请到老皮给买了，台湾前藏了，做皮给买呗，扛得着个伞。

0: 마야마라.
1: 키랑 숨이 파인베.
2: 이, 나 숨이 파히.
1: 전준성 키랑 부르 봐.
2: 시, 네 부시. 차례 가려나.
3: 전준성게 고대락송제 팀계 군의 지경군 요정체배 방타 공세도 단다강량체 지세 지고래. 만주 대리대 내줄 경우 제가 용비. 키랑게 련창부 경제 년도 봐 兄弟 시로.
2: 레스.
4: 티야.
5: 그제도 신다 가려 봐. 계시티기.
4: 계징마시. 심지마치야. 네주 칼라네 나요셔봐. 상로규.

0: 야쇼.
1: 주리라, 루딩이 돕라. 네 수디 괜찮은 아유. 태양다 좋아요 마시.
0: 야닝 요와 마시바. 적벨 아키 숨가시위.
1: 계세 된다디 녀로 보시로 레빈. 태양게 가게 식마시.
0: 빠게 심어. 녀도베 가르치네. 장호장샤지 랭게비시.
2: 럽저저 하이인. 라니엘 스님다. 마졸라브라 용제 네주디 세브닥제 제아이. 만주 미산지라 많이 가요 지금 말이라. 팀내게 녀 갸니 등 말이. 제자 랑의 신부디게 장호장샤 시에제 딱제 종디 제아디 랑원게리. 와야 쉬다.
0: 喂，哈，竞争一杯。永啊，你先死。老子呢，他就养他不起呢，你也不要气就。永啊，对啊。
3: 这，顶个这些不得，那不是你还赢了，全部你不接下，然后一切还没输，特色都不上不多，今天我们还赢个去不得，啊，今天这些呢，全部当你吃我去的，是吧？你们得谢吧，谢得这些。
4: 司马斯安，阿西达，司马斯安，阿西达。
3: 阿姨，阿姐，
5: 奶奶，
4: 卡西松，你说卡啥不行？你看这车不行啊，拉不着那张车，不就不停车去啊？卡西呢？车
3: 卡西不行？拉不着那没得事的多，大家请你耳朵啊。没事，我注意了，再拉注意。
5: 孟磊，还用我去送？卡西松，
3: 天天来坐车吧。啊，坐坐啊！
4: 가리, 진짜 이승 마지. 还 应该 내들의 큰 체승 마지. 내 주세 마술 공了. 체업자는 용구를 왜? 나 진짜 가봐야지.
0: 용 마시.
4: 슈진지 기니 로프지. 랑게 가봐야지. 로프치로 넘는 용도 그에.
0: 랑게로 쓰림다 용도 그에. 도다디 첩지 못 가서 이미 랑게 신세를 봐. 춘신 쓰지. 춘다 제야 구대어지. 하이 태하 녀석 신이 면상. 你不 사봐 지금 마시라. 정반에 다주시 초 마시. 이는 랍지네 체부지에 와주. 침지에 내가 치는 용주들이.
4: 하인 랍지네 랍튼 거지. 체포나 이자를 균도 다 여 말다. 뒤에 공 수지가 영 마지. 뒤에 쟤는 랍지는 침부 동고 마지 왜. 老赵, 他的 본부 주장 냠대야 뒤 말다. 먼저 휴진지 차야죠. 뒤에 마요는 생각 조진 차야죠. 생각 조진 차지 마요는 랍지라 차야죠.
0: 조회. 따라 체부지 왜. 라신이 제시리. 양이 요와 마시베 기튼데 신이 허즈베 하인게 수수시베 레거디 섭지 루이메 시주우지 타지 넙수시키네 야호아지 야쇼
1: 주리라 선배 제배 제바 선차유
0: 쟤는 야호 치우스 랑 게라에 대슈유 삼자가르유네 슈다
1: 칭우 제야디 치기에 줘야 제도 저리 제점이 니엔낙 조인메 쿤싱메 타는 년도 선배 니에 대학한 요소날 슈메자 침내 게요 말씀 고시 랍지네 아 체입 냄디레 제야 하리나
0: Rangi sisi nungju kharishwami tando shingi mepcha. Sisi dui lang mep sube masi. Rangi lopro xiethe inyang tashu dhimju xiebji. Kira nyingi, simju lama wegi chayadi. Tagas chola dambuji. Nganzu, bejo senga labdre na yeda xaxia.
1: Zhurila, ngada tenyang niga chige zhunyayi. Kiran changbu xiebi ina. 你嘴的没法吃下呢，我你给喂给吃下的，流动起子鱼。 你拉着爹爹罗奇那了罗俊虎大姐姐拉着大亲家里司机忙不尊敬起女人姐姐爹姐年满马岁呢拉着你千不年不接的许多大罗书记
0: 结束了是的看爹拉着听着的
3: 海燕说是弄住我这些都破的多谢八路姐我连一起生意罗俊说的我接个说
1: 爹了，接不接不的，用着钱擦下，那我连一个提车全还有谁？你我连一个提车，其实你车吧，用多大不赢呢？你哪么子提车？
0: 老不着赵海英，你让笑，用多大呀？看我车不？其实我那用多大个有呢？让老夫你比一比，
1: 比个谁了？主任了，比过也没多，我拉着那团员给人数票给人。
3: 啥子？拉着那团员？
0: 杨爷这个说的。
1: 我拉不上拉着那团员给人数票给人，真怂啊！
3: 赵海英，让卡里写个月，啊？三家呢，钱不顶着家的，让了三批协查钱不打，杨你妈写不上去。让马九，我就是。
4: 天水啦，参加主任啦，看那你公路嘛那啊，还应该拿不下，苦个天气这样的。
5: 姐姐，我洗那了，还应拿不住这个钥匙的好的，弄住他们这晓得个，吃不成这生意啊有。
6: 学长，俺是叫老头爷的，可是连最近才擦皮呢，还应没事给我擦皮了。
4: 学长，对了，别擦皮。
0: 接着上嘛，伢人有阿妈亲眼擦的些，伢娘家就笑。拿不住找还应该，直接对了那结账，拿不着伢家得皮钱吃不得。有多大也没。
1: 丽丽，工作休天没事，我一旦去查些，一年我拉不着，统统现在有。其实拉住你五年我车顶着几年以了，三批车土的。主任了，你也谈得上，拉住你同样的秩序被我注意。
4: 海英，主任了。
6: 海英，
0: 海英。

lenge kongan sa nge mi la la wan tsin bi si gu yu tanda pyon jo ni de tsak ba pyu zum jo de ne gi zhu ren shun be gen ke gu yu la pyon jo ni de tsak ba yin be yin na jik dong gup ding lo zung ga chul yu da wa shi be tsim yu sing yi la ja pyu ni zai ge bang wei de ngoy su dong bari 아니 탈륙이 니톤 야미니스터들이 도와 시베 세비니스니 닌가디네 딱다 변조 일이 차바 된제 로 뉴주 딱다 코에 뭐지리 아 대규름 나온 당고 차바디 에 변화 아 변조 일이 차바 디데지네 그냥 단다 미만 일이 차바다 아바도 증로 차바 디네 땡게 변조 아 디데기 수준 차바 시체 아니 인여조 사병업의 제약이나 nyo sabu chuzi paa, taa pekiya chugu yori. Nganzu lega yurum shubi na, tangu chudu kya chigna nganzu di bangu zumri ba de yonze gyayi gi bianna ma zumri kya zumri chigori. Zumri chaya sabu da di ne, chudu gu chaya kata nganzu loza wa kuna zo loza chaya la paa chayna gori. Loza wa di yurum na wala, bianna chugu kala bianna loza chaya da. 디네 미니니 조저 바주 수다다야 디네 쇼도를 봐 야 바르티브제야 쇼도를 봐 로즈샤스 규림 가셔시 규제 아니 이 로즈시고 어디스 아 로즈제 잡에 주고 아니 봐 먼저야 방문 좀 드려 봐 봐제 아니 방문 좀 드려게야 추고 가라 아니 이 방문디게 추 잡아니지 직 아니 직사다야 디네 먼저기 워기 다 수다로서 와 보나서 펼수 없어

0: ཁོ ཤུ དང ལོ ཟོ བ གེ ཨན ཚ ཁ བ ག ལ ཤུ དང དང ཨན ཤུ དང དང ཚ ཅ ཡང དེ ནང ང ཅུ ཤུ ཅིན ལོ ཟོ བ ལ ཡང ཁོ ནེ ཅི ཨ ད ཁ ལོ རེ ཤུ དང ཅིག དང ཅུ ནན གོ རེ ཨན དེ ཡུ རིམ ན ལོ ད མང ཅ ཅུ ཅུ དེ ཅུ ཅུ ཨ ཤི ཅེ ཅ ལེ རེ ཨན དེ ཚ བ ད ཡང དེ ནང ང ཅུ གེ ཨན ན ཨ ལོ བོ བོ དང གོ སི ཡང ཅིན ང ཚ བ ད ཤུ ཅང ཅོ གེ ཚ ས མ བི དེ དེ ཅེ ཨན དེ ག ལ མུ རུ ཁ རོ མི དོ དེ ཅེ ཨན ཡང ཅིག ཤུ དང ཅ དང གོ རེ Pyujun yiri tsakwa pyuyi bangun wane shebi na nantuyo zo chere de ta shi shiyo ril. Chi nini keji sam gyo riz. Dine nga zu su su satsum chen gyo zomi na dana zumri ka tse da. Dine bingi ka tse labadu tsuwae pa dons. Dine nantuyo le tse shi shiyo ril. Pyujun yiri tsakwa di tangto tsakwa chi ne 단데 차바 듄당 아 저진이 듄이니 듀딥직 더도년 좀 아무 듀베 아 선조 레디 딘데질라 회계 중요리
1: 렌제 공감사 예명을 된 수유 마탄다 편전이래 차바 규이 종교를 때내기 좀집에 량치 당아 차관레공게 레아체제 다로로 숨주소 숨주주게 당아 나제수디 사르고베 서치게 레아다 디네 차바기 좀저보다 표대기 좀저보다 레아가 잠만을 진요유 다 년원의 시합에는 용조 치슈디 다 세리랑 제다 들어고 폐게다 둔지 부익이 년조 개백이 디 레추이네 릴락제이네 아 지탑이네 딩한 균도 첨부 총소 님아 투저 좀 붙인 날이야. 변종이를 사과 방어 시즈를 요 말해. 아니, 쇼데다 방어 클릭클릭 방어 망르다. 안디네 뷰이기 토네 미만이를 사과 또 디네 안디 변종 첨로 사과 또 디네 다 자개간에서 교도야지. 디네 년조 사업 총무. 다 디네 아 뒤대비 차시하고 있는 님아 뷰이 좀들부나 조직의 대춘주 쇼리스람 면교치 진짜 수고를 아니 치수 칭아 다 삼버치 로가 수지 안 대대 명례야 디 사대 총세 사버스 민규 안디 레체인에르 안나드인에르 푸숨 초르다 아니 단도 작바가 빠르게 배워 부세 야르다 디데 치워다 디데 균동원의 시에는 다 뷰이 년조기 나가티 푸숨 초고 디데 차대어

사바도 다루 변조 니리 사바 된저 롱 된조 어 코브리 맹문에 제 차산에 어 심나 보치부기 둘라 심구양 치부기 이스 아 가리스나 롱 된주 나로라 변조 니리 사바게 어 링조기 유사 대순 세디 회제게 이니기 토네 아니 당게 송자 규자다 아 변조 사드 부교 전부 방부 제바 디네 미리카이 망조기 디지 초와 신도구여리스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부카마 셰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유규낭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tambur ming ne. Lobzong lobso tang, zhongyong ji xingsum le duen sungde tamsab che de. Zhongshi re chue sum la, xi ji ki kunde tongju te tamzin cha yudu zi ne. Xing zhou le tuen ge tang, xing zhou bar yubo pan nun, chungsep tar ge so ji zunay le ngay la mik de. Chue zui le su tong wa tang, gane se wa, tuen ge cha yudu tamzin che che ne. Tuen ge re chue zui to ne, xing zhou le pe ge tong we mengxi dian du tongju yim shi. Ranyu zhong xing le tang chungsep ting dang zui kung min, ting zhan xuan ba, huang po da lin ki. Jing ne, Mimang ki che, ngwen tuen zhu bie si tuen ki zin chuk dian song che yu, nian ne. Shibshir nianpo che di, da shir zhu bui su ji te, le ji bie ju ju li su tong yu, sum ne. Leng gen tuen ju top yu ru tam zin che yu jie yin xie sum shi. Ran yu zhong chubi ting ki rikshun lop zhuang tang chubi le gu nyam zhi ting sib che ne. Mang zui chubi ki gane la tangpuru ming di, tuen ju huda chi ba tang, le ri ki tangtum gen zhi neng guru ki, le bishir tang ju zhi ting sib che yu yin shi. Ran yu zhong chubi ting, dang zui kung mi, ting zhan xuan ba, an xin go yi. ngan zui ting ki mi jiba xie ta te gara ni te xin ngui xie de guxi chetab jie ti xie jin pi ge tongwa ta mang zu ru gansun che yue jie sum shi ran yu zhong cenze ting ki cenze sardu ki zhong yong pi ge tongwa we diwe lenggen la tun jian jekyur mik di yang thak bie si tuen le ji dawa ti cenze xibie ta chum zhe jekyuru xie jim cenze xibshu so ji le ryun ka nang nyam zhe toba cheb shi ran yu zhong cenze ting dang zui kung mi ting zhan xuan ba nian xiao wei yi Chasha Ligung Ka ki Lop Zhong Lo Su Pe Gyu Ro Ngan Zui Degui Zubri Che Di Chen Zhe Tup Shu Ki Pen Zhong Pe Ge Zhuo Wei Kyun Yong La Xiam Di Huda Shu Gyu Yin Xie Sum Shi Ran Yun Zhong Che Gen To Tam Ting Ki Leng Gen Zuo Ru Ming Ne Ne Tuen Ta Mang Zui Zin Zhong Ta Yong Che Di Lop Zhong Lo Su Chum Zhe Ti Ga Ne Se Wa Ta Mang Zui Ru Pen Da Wa Dian Jia Song Wa Jie Ki Xip Zhe Cha Jue Tu Gyu Ru Wa Che Yun Shi Ran Yun Zhong Che Gen To Tam Ting Deng Wei Yu Yuan Chep Zui Bu Yu Zhu Ren Chen Ji Hua Yi To Tam Ti Xiamdi xiu jiu ru jiu ruwa ta, da gui ti rou jiu cha jiu ru jiu ruju ta jiong che ne. Ngan zui, dan yu le ji bi yang ta bi si tuen le ji da wang zu ba ta, la dar chi bi chep zi ji ren gui che ru tang di, lop zhong che bi chum zhe ti, mang ge che du xiamdi xiu wa ta, tu di yong jiu ru, song jib che bi le ge chum zhe su jiu ruwa che ju yin xie, song shi.
1: Qin deng a bi ci ge ni, zhong yong ge xie rim deng zu le ge zun ne le tuen gun di dong gu cun du la sa co ba zhi, zhong deng wei ge gun wei. 曾祖辈部长赖教义从旅途松懈能够上京将登位给列给规制拉达能电起不他西林登祖列给冲着萨丁都大年西林他蒙西尔腾金黑米切托杨他别西顿列借的话祖不他拉达起给罗迅罗苏丁地别国巴马西腾金济他滚地泥土不他列借把冲错家队念不懂啊他萨丁啊土不借给列全丁色别呢
0: ཁྱི་བོང་ཁ་ནང་ཁེ་ཤི་རིམ་དང་ཙན་ཙུ་ཙུ་གུང་ཐ་དང་ཡུན་བོང་ཁ་དོབ་ཆེ་དང་དེ་བུ་གི་ཐ་བེ་དང་ཙུ་ལེ་གེ་བུ་དང་ཁོང་ཕི་དོན་གུ་གུན་དེ་གང་དོང་གུ་བེ་ནི་སུན་ན་ཡེ་བཞི་ཉེ་དུ་ལ་ཟེ་ཆུ་དུ་ཆེ་སོང་ཁུ་གི་ཆ་དོ་ཁེ་ལེ་ཐོ་དང་མ་ལ་ན་ཤུ་ཐུ་བེན་ཁེ་ལེ་ཐོ་མ་ཐེ་གག་གུ་དང་དོ་མ་ལ་གི་ཅང་ཙན་ཐ་ཅེ 지리 체 차르지 난주 낙도르 진네 튕기 치바타 디지 제주 바라 고르기 유치 솜시 공선디니 잔중수 켈레 토남 말라 규니 가고의 줄로 니르겐키 켈레 통마티인 켈레 토남 말란디니 켈레기 튕궁 차르고 말라시 인신 켈레기 뉴줍타 튕기 진종수 대외 레고카 덴지 투기 유 전진 정규 제드타 체진냠주 자도니 줄로 니르브소 치도기 유 전진 십시레 양고르 양고르타 줄로 니와라 팅만 주와 소기 뉴즈레림 뎁데루 친니 제송 그위키 문소 토담타 즈주 토그 레고 리주 소기 레주 체루 친베 클레기 쿠부양도 친시 변종 자제 제리 천재 체육 공시 레니레 토담바 린종 친키 가고로 말한디 규니 제시 코드연 소 지급 뎁디부 도라 레주 양 체루 주고 도제 솜시 클레기 정진 젠 탄린 체바타 퇴송 진우 젠기 가고 조용 차주로 군대야 대신 유시 진우 말아타 자제 제리 가고 튜림 니베 토담마라 랑고르 진데 토담마라 소 진우 젠기 단돔 체답 라제 최송 그유도 초용니 배주 제베 원소 가고네 동위 뒤즈 추즈 체가점 통도 친 유시 파고르 가고 짐시비 토림 존녀와 정진고이 초도 최송 그유 인원의 신나 클레 토담마라타 가고 단돔마라니 제도도 바티 레주 체루 친유라 켈레기 쿠르부야 양도 돈토기 유 레진 진우 젠키 가구 조종 체데 단돔 체데 레주 타 원소 가구네 주주로 뜨디 가마 준주 인시 솜시
1: 니튜 那就从去了日庄人的别人推门所被萨推看电视人的他我们学校所在看电视人的真味了苍美搞不起给不起推门所被苦命特通真味给人的登局他所在这些军别温州一出名他你是呢萨推以往公女他与随娘做土一不起 温州一出名张迪一他这一出不去让谢所在他不片面三级所一起读所以为所特通他这种客客在所被车顿了带不应些送不日温州他他这玩客客家票客客怎么什么的他这个别人去三级年给人的推面送给军人他人的雨果狂皮索南屯了明年西追起不他老林吹给娘娘他吹明娘娘给客家娘娘追起不日
2: 他这个人的比例他人的比例他在我这条用为列地对贴三级年级人的比例他娘们的二位定时都当一笔事项目了三角多对开始了呢你去行列城市比熊天康去记录你的你四周旅行列天列娘们这批给娘们唱给民都用这起不贴呢上穷给娘们唱个去一笔事贴到你你们说听日行列天列领他别让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 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昌南
3: 你现在老重庆空卡总体听说是别弄清你听天东松卡独林之前这就来听古人电别国内别行一把他他怕总体用给新金创作戏剧戏松卡推勤吃鸡汉三不啦这就写新别三内提给新着忙做给三别人内从啊批松措施主角人听见家一把日其次给你写字重庆写通明总体记录你的你四周旅途人中路满金铁那在讲他进车路就着我他听你你四样的也讲大托四度烈日给在内车西他冲着烈秀国库西日松讲大这边你嘴别烈秀真最女吧我是特别托着请一把日什么好听给听听平穷生育年不着你这学擦那么听见你特别忙我为生育前端呢确实真的去APP搜索呢三国节用

0: lenge gungan sa ngem la lawan chim bi sig yu tan da pyeonjo ni re chak ba phi yu sum jo de ne gi jure shim be gen ge gu yu la pyeonjo ni re chak ba yin be na a jik dong gu ding jo chu lu da wa shi be chim yu sing ni la a da phu ni ja ge bang we de ngo su dong bre 아니 탈륙이 니동 자미니스트로리 도와 시베 세비니성이 닌가디는 딱다 변조 일이 차파 된제 로 뉴저 딱다 코에 로지리 아 대규름 나온 당고 차파디 에 변화 아 변조 일이 차파 디데지니 내 단다 미만 일이 차파다 아바도 증로 차파 디네 땡그 변조 아 디데기 수준 차파 시제 아니 인여조 사병업의 제약에는
1: 那年就差不出子怕了，但别家就有的。俺做那个鱼肉须皮呢，当过许多年轻人，俺做的帮我准备的原件，建议给别人马总的给准备几个人。俺准备些啥不打的呢？就是过去个在俺做老早，可能做老早吃了把真的我的。俺老早外地鱼肉拿完了，别呢啊，出国干了别呢啊，老早吃下的。 디네 미니니 조저 바주 슈다다야 디네 쇼토르 바 냐 바르테브제냐 쇼토르 바 로즈샤스 주 규림 카제시 규제 아니 이 로즈시고리스 아 로즈제자베 슈고 아니 바 먼저냐 방구 좀지 바 바제 아니 방구 좀지 베게야 추고 가라 아니 이 방구디게 추 차바니지 직 아니 직사다야 디네 먼저기 오하기 다 슈다 로즈와 보나서 펴주스모리
0: 学到罗子话个，哎，茶包不干了，学到单，俺学到单啥子？俺爹娘俺就学习罗子话了，俺过年就，打卡路嘞，学到几单就能过嘞。俺爹就这么闹了，但忙着就的，就的，西车子来嘞。俺爹茶包的，俺爹娘俺就给，别那，萝卜把糖果是养青啊，茶包，打学长叫个吃上麻痹的带去，哎，你一个了，弄出好多蛮多带去，哎，俺就学到几单能过嘞。
1: 平均一日才花半亿办公人的设备呢，难度做起来都得稀少了。今年的开支增长率是，啊，今年我们就啊，所属的小众成交的做米呢，变呢啊，总的价值大，今年边际价值。

0: 아바도 좋아해 봐도 진짜 남들 내세 싫으셔리 현주 니르 사바디 당도 사바지니 단데 사바 듄다 아 저진이 듄이니 듀딥직 더도년 좀 아무 듀베 아 선주 레디 진짜지라 회계 중요리
1: Lengye Kungamsa, Nyamyo Le Tenpen Suyu, Ma Tanda Pancho Nyeri Tsakwa, Pyo Yi Tsumgyur Tenegi, Tsumtribe Lea Chiyu. Ta Nga Tsakwa Legongi Lea Chiyaji, Talo Lo Sumchuso Sumchukui, Ta Nga Nga Chiyo Su Di Sargoybe Satsigi Lea Ta, Tine Tsakwa Gi Tsumtribe Ta, Pyo Di Gi Tsumtribe Tine Lea Chaman Chiyo Yu, 다 년원의 시합에는 용조 치슈디 다 체리락제다 드럭이 폐게다 둔지 부익이 년조 개백이 디 레추이네 릴락제이네 리 아 지탑이네 딩한 균도 첨부 총소 님아 두저 좀 붙인 날이야 번전이를 사과 방울 시즈를 요 말해 아니 쇼데다 방어 클릭클릭 방어 망르다 안디네 뷰이기 토네 미만이리 사바드 디네 안디 편종 점로 사바드 디네 다 자개간에 선교도야지 디네 년조 사업 총무 다 디네 아 뒤대비 차시하고 있는 냐마 뷰이 좀들보나 조직의 대춘주 쇼르시람 맹교치 진짜 수월해 아니 치수 칭아 다 삼버치 로가 수지 안 대대 명래야 디 사도 총세 사버스 민규 안디 레체인에르 안나도인에르 푸숨 초르다 아니 단도 작바가 빠르게 배워 그제 야르다 디데 치워르다 디데 균동원의 시에는 다 뷰이 년조기 나가티 푸숨 초고 디데 차대어

사바도 다루 변조 니리 사바 된저 롱 된조 어 코브리 맹문에 제 차산에 심나 보치부기 둘라 심구양 치부기 이스 아 가리스나 롱 된주 나올라 변조 니리 사바게 어 링조게 유사 대순 세디 회제게 인니기 토네 아니 당게 송자 규자다 아 변조 사드 부교 전부 방부 제바 디네 미리카게 망조기 디지 초와 신도구여리스

0: 셰세르베 당장지마
1: 누구디그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딥송캉 허가총기를 총세가 고다앙게바 외세르마르딥송캉
2: 야미김빈 너쿵디부 메바타 너쿵각바 너취약스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즈직진제모도과 소기 야메니츠튼시 교부 칭피당도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리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셰슈 유비 셰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泰迪熊 로살베 림프치고 泰迪熊 치별 한카치라 고르쿠치고구레트미게 미가지신 쿤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피규 그스슈 泰迪熊 로살베 라다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싱베 푸미디 통티 습토 참부 유베 쿤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티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탕 쳔미록바
5: 家切堂配切扛起刚度群众脸部月拉囊烈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哈将参不月罗叶帕车鸡儿心别扑米对通直到卡巴儿连我也估计楚楚进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楚
7: 这个地是给了开药嘛的让不落亲戚的嘛的韩立方的白居士当的爹那个就不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站站的跟亲民都拉站哪不也不去车里所以这盟友的爹姐韩立方白居士当的这个人都是刚就站起婆婆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子的婆婆当俺的出现当呢所以也不是领给
8: 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别去当家的韩立方给吞下沙子的人去了呀你没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去哪儿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
9: 韩立方从康，公司旁冷肃，面对身边我韩立方从康，邻国小兰皮，杰克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흥고 쩌듯 갈수나 강바 군마다가 장부 대부유 봐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1: 나표년이나 흥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흥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로도 봐
2: Yamin kimbe na kundi bu mep ta go na go yu kor so gi yamin ni chu tun si kyo bu ching pi tang do pep ta ching pi tang gi tun che ching pi lu ni ge gap gi chi wa la gi yu be ji xin gi nin ju le ju be min chu di ngun tu gi leng kyo thab lam gi go ne min chu na kung g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lang kap kya mi go be ta na kung la sha chu ji mi go be tho ne ya ne sang thub
3: 三年他是养成了富康免康期年对不三别卡住青皮汤那年底汤底呢
1: 林国大建个横国的关节吃了七八银呢，点不接，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大年刚不点面子，几万人都干了一局上，特里银的年，林国大建个横国的关节，全部也会几个银的。林国大建个横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银呢，湖南人什么干部用不嘛子，湖南话用不能些，什么用不得哇？

제시 두릅타 리리낭디 소종의 표숨 속에 세배타 리네라 리기 표규로 제시해 킹디 이후 편적일의 재능 소종기 내슈 처와 세바 제비시규인

0: 나제 십시를 캔 카지기 치료 기능과 동부 수대 보가오의 전용기 캔이 관제 슈준 자체라 제십타 송접 치료니 심기 섭사로 크베 라메기 통지시기 뒤주 자자 체우에 관제 증외라 도십 체외 연계 리트 톱 된팅 제메 영우 편적이 리세나 나우의 비유기 상황 추와 시에바 제비 슈주힘
1: 리크당 가죠. 이단기 리크당 가죠. 가리 저지 좋은 나. 세지 나가 좋은 나. 롱둥기 리 좋은 나. 산 용장 다. 시즈 용장. 와지 용장 나고. 조리 당. 쇼고지. 용장 주. 모체 당. 신도 망성 추구. 샤 당. 차샤. 공아. 야시 소. 원상 추구. 오모 당. 세미지. 슈지 신도 소. 님다 추구. 추 망성 추구. 동지 나오 당. 창다 용장 추구.
2: 롱둥기. 사자 주인이. 대단히 좋아. 슬플.
3: 记记着吗俺最不过的这人间了然而个来说是俺最我咱们从大肯定是牛的啊俺最虚君给阿妹我们说用起途阿妹我们是呢偏不忙不要的阿妹我们呢七八七口为人穷十里银阿妹我们能图七八七路了口为出去有再的地狱就那些六不独林七的我切特东阿妹我们七八人过女不七路东土地狱七八乌浪滚那趟马去吧先内所讲恩过起途
4: 特东七对下家不养车马的阿妹我们孙呢七不在即阿妹旅铺拉出去不养偏不远阿妹努没这真堂什么时候这真碰一样前不走当途托了兄这股美孙点价成股即冷月个从干他托了兄这股的这个美孙点价了托那些个他们天没说了没啤酒钱没说你说他的追了他 点赞团队是不是你是了研究协会性其实没用穷子看这么冷不有大大他免算得不用检查提前是用我一来团队的你这我养他把他拥有了可人别不介意过来看这么他让有协会孙免算这个他说到了这些角色了研究协会性其实没用穷子养他别过的这些啤酒协的
5: 点赞给送用鞋子点过顶天元年不鞋子今天啊落下天在他把烂有鞋如果他不过说这就是鞋子他今天啊没他落虽然弄说啤酒鞋子点过鞋子你把那边有些鞋子
4: 파산방리기 강권제조타 제야고소시규 댄고시규 숨 칸점 릉부타 댄자 댄고 송주타 가바 기신 캥기 친구타 워기공딩 작자타 대기 친구소 소다르타 매수 로규기 캐과라 응외부거류 댄고시규 시 징게나 캥베 남의소 로구강고를 줘보타 로소규 댄고시규 나 每孙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啊西部他每孙这些他有些全怎么交不所西就颠过西部出今天啊每年相对西就颠过西部对连年的西人买啤酒西部他擦了家不说每军给年给人心点别来个西就颠过西部

0: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1: 여기다 모두들 롱마 유지 아까 샹구리 로진다
2: 로진다
0: 로진다
1: 로진다
3: 로진다
1: 雄江家
4: 그치 난제 막던 루블링기 로만디 간비 신예기 断险风水 근데도 락바뉴구 기입다 내도 기입 지구 人民多
1: 지구 人民多
4: 예사쇼 쇼다
1: 마쿠이 모두 손 바르도지 외소
4: 미근데도
1: 매규 섭지법 적송다 섭중법 니 섭디도 십초미도라
4: 요구매만 유격지
1: 러스
4: 다다리 장교 주변상 조개도다
1: 러스
4: 슈구 제시 그 때인 봐, 즉슈다.
1: 분별아, 갑자기 네 지디 전 격슈.

0: 야, 말아 됐습니다. 제대 삼은 기울다.
1: 상라 70 가리유.
0: 70 가리유 봐. 깔라 다치 그래. 이네 주도디 격하고 싶어요시. 네가 오셔는 삼아 저의 심지에 고지 봉조 참마체 봐. 표달라로 쇼주 거지. 나라서 뒤돌아 표달라 조비니. 나라서 계속 올 때나.
1: 먹본 칸 일고지. 카치게 표달라기 계속해 봐. 봉조 같이. 카신다디 토서 니징알라. 국도 유스 수주리. 어디 지촌이네 봉조기 랑가 거 주리.
0: 저주다. 카동보세야 뭐도 메베. 대점아 같이면 랑가 신규베. 어리마 지쇼치 요시. 나라 좀 미카츠 담비나. 가투르야.
1: 나디 수직 멤저다. 네 어리마 피게 같이 샤후.
0: 딘쇼치.
1: 토스니 진아디. 멋이 돈미네. 사브시자 유자. 취재진 그 먹고기. 쇼생 원투 마시. 최상 고소 태병한 소유 주시. 멋이 고소 지쇼치 미유스 요시. 태영호 더 먹던 날 쇼토니. 계속지 요마시.
0: 喂, 독지, 你怎么都让你休息这说, 托斯松你对你, 让给高东雨水的, 出自习送了, 这次让给宋托比, 你让阿拉家说。
1: 连夜主动切球。

0: 근데도 내도 가야 되고. 본부에서 맞은 사실고. 계속 예배 독립 작가 되셔. 이내 관계 전부도.
1: 도시엔폴로 부로 투입해. 기시지.
0: 됐어.
2: 지셔 생긴 임배. 마침이 저기. 소민이 국동 근처 제도. 저도 지금 지내 예상 못 쉽지. 우리 지셔 님은 유세로 도나시.
3: 不必了，表达了送你的家属电话，电电刚刚清不接了的，通到家属机打过去嘛的，表达了家属送啥，说你妈是，
4: 当妈的，家属接不到家属送不，能打幺妈是，断线封了，通到家属机赶紧接电去了。

0: 저니 비 막삼 사야가 자기인다. 바르드 그게 사자 과시 겹이야. 죄도 맞춘 거라. 나주 모두 막던 그 자주 비그이.
1: 저시엘로. 저니 비 막삼 사지. 특히 숨게디. 저니 비 막던 게 사삼지. 제자 지게 먹고 니 와도 칠대 채우리. 대조 상마 초시 미마다. 중국 미마. 점니 용 미마기 저와지.
0: 장게 단드세베 계지데 접시기 내된도 다르기 주도지야 격군에 개버르다
1: 장게 단드세야 접시기 내되려세야디 세브시로
0: 접시기 내도 예배시고 나도 계지시야 대매 동저 먹고 링징자 샹무기 유스네 제로 숨주 수업게네 넙중 앞게 봐 지르디 제고유 얘네 던도 링지자 눈무기 제로 주주를 깨삼라 제디제 제일 무주마 찌찌다 니도그 사자 조제부여

0: 기조 유스네 마랍디기 소르네 란섬드기 디저 동삼라시
1: 미지금 우리기 미디 시그 충분시 계리 규제 군주 셈나 삼대조 최바치 도시 보장 리라 최매치 세 갑디디 다시 내 기부치 우리 도다 제주
2: 그림 시험하시 조동 제대 대가셔다
1: 대중의 앙사미 최매치가 덮지르시야 군종원의 시에는 개슈디 정리를 딩수매매 사치진에 하버시에니 기변랍치그시
2: 랑가시에다제너 군주소도다 가도릭자 딩그리스유베
1: 대체용마시 군주 유름 근제치레 타그치그시 군주 정리 섬수디 로다 투유매 덕마시라 좀제레 덕마시 군주 덮주디 아주 덮주를 뇌게지 군주 민용 오무디 바르급 톱치그시
2: 랑가시에너 군주 민유드 가시도
1: 퇴주장야드시
2: 마오주시 다르조스 아주 총도 삼쇼 조역동 마시라 마창배 제형 마시 이내 고주 마삼치 대위네 제형 마시 마경 대위나 아주 타지도 진구시 최매치 대위나 모두 지교시 기간도 아주 인세 좋으다 퇴무조제조

0: 啊，罗姐，莫过了，刚不点不走的叫，上路忙不耽误俺的事了。主席行动俺做老表那样了，不让做也要特别点我的嘛多。第二个项目连夜加马上走给。
1: 没记性，莫不给这预算呗，这这些些继续任务是不了，大家先看着做做作业。
2: 也我清闲。
0: 莫去克拉哈皮斯，你那个做啥子？
3: 给些钱了，掏钱了。
0: 去让老朝鲜了，找不用去。
3: 掏钱了。
0: 莫记了，别的。
3: 他能过去，加说几大，顶说几，你这些都你这个人，格里格里去工作，咱没耽误的，谁不过去？金山，让谁不过去？嗯，给车子给他。
4: 过去。
3: 要多，坐多少？金秀伟，让多少对的？
4: 来坐。
3: 听我的，谈点没得不走的，上个那个演员了这些，俺是拉不得拉你小子，到时候俺过段差过的，俺送段差东西，在我不休息啊，休息休了当兵的，拉的你坐破土去，顶着球呢，平杆了，越土是吧？二里面你家兄弟给接了段就叫做，过送去送水下，不用说你住，你说到过送接我一张，没几个人跟俺做，不用说兄弟给他接。
4: 武圣老大，都疯了，西方来救谁？来，我们小军那边，连个绿洲头学艺。
5: 你这人，你先进，你把头年轻轻偷不过去，开始点几个怪怪头呢？你是不是去桂林罗桥不是？
4: 看样子是大才俊，加上眼睛蒙蒙的，还给借钱没有？
5: 既然给俺呀，大小眼睛蒙蒙的，怕过钱那么多，学个嘛的，怂牛鱼。
4: 人家听我们特别吃起蒙古鸡牛肉，筷子鸡呢，筷子鸡翅盘，人家咸鸭鸭蒙特别做，听我一套蒙古鸡的甜味道，开水给弟弟，你让我吃些明天吃鱼呢，更加的甜，人家眼里用咱们当菜肴时，吃每个排骨菜不打，西面全部都是菜呗，肉面点菜，长嘛就我当不行。
3: 谢谢，滚动呗！武圣老弟，朝鲜有规矩，给钱啥子之类。武圣老说话了，俺俩做几年，你给咱借点钱钱，送养啥子咱们的这幺妈些。奶奶谢谢你。武圣老孙拉过来说呢，你的朝鲜我路给了烟气味了，谢谢。
5: 嗯，谢谢。
6: 结果我女儿到我身边得不消了，不消就爱，不消你出去，我上来是送回去不是？
7: 格里说，哟，
6: 天气渐渐往前都不打，过来，休息。我睡了。
7: 我不睡了。
6: 梁西，所以他妈听不见。
5: 我们学校里面给过三十块，但是你来买可接不了，有事先打小差不是呗？但是做苦啥做？我这里给谁的？批给金华市，小潘那我的，西方老师，那么些业务员都。 重庆那一老朝鲜的特级通过线，他等俺拿做蓝色的，武圣老师，对应给托色的你，托上俺国团差不大，今日俺送团差团时，俺拿做高速口向我交给中线那里，弄我交给西方来，到了那只派出所，高速团长接了你去做团长，兄弟接了你去做警，全到我们接了我做，俺别出去的不丢人。
6: 他等俺做蓝色的呢。 有时队伍多，几里线没多，找我堂堂俺最差的个院长，骗子，帮助解决这事。
0: 제장 아주 회교체인 거 봐시 봄초 조용의 곡디 장마 공수서디기 대화시 디나네 시방라다 우승라 마주 봄초 조용의 곡송 그 대화시
3: 시방라라 최소십시 곡송지고리 우승라라 최소싱의 지분수진공유시 토상아 구둔차구 골대보다 송카구유시 토상아 송둔차두 송대보다 골카구유시
1: 너무 여기 시방래 빈강기 고디 송통시 우승래 홍여기 조조나라 상가링 선역이 종수수주 조시 상가링이 예유라 도서리리 요시
3: 봄별라 도서디니 지르는 지시 어리마기 고소서디를 두자 요시
0: 라딩이 예심부임에 어림이 신고하시 재상 어리마기 주수막 지수등바 사지대 두릅지 없이 어리막 지수십주다 보초생그 지수니버 지수구버 균동 지수시 요시
5: 샹기 어리마가 주제진 경고시라 요시 최장 창매 주제진 목덥시세 사제원조라 봉치 두릅치시 기성은 나조 어리마 이부치 갑대에게 봉치 두릅치니 수제 대유 시내 니가 맞지바 쇼룡구르비 최장 니에대비나 어리마게 섬유래 대비 자주비지 우선라네 카시양스지 체육리 승비
1: 먹주세야디 니가 맞지비이나 개가 체불린통시 니에대는 어리마라 로고디 요시라 누부대 요르스비 중국미 타고르제 리리체니 자미수야기 덥세디 비주던것이 가인선은 호조 순시시제 요마시라 가마다 초막의 갸교진의 요마시 제산예대너 미미겐제지이니 디유넘주다 동다 지난의 담초비이너 앙다고 디유넘주 덩그리성비 난조 멸교시제 문구요시 미카지기의 파프리덕의 멸교 비주던두 녀번능시리샤스기 녀대는 딘제 마시 단단 녀배 채러 리요 마시
2: 적주병을 따다가려
3: 초신을 마자가 용분내소 어리마가 덥지 슝렁대야 인부디 세입시라르시야 콘지댄디 슝렁 유배 시방레초를 수구제배마도 당거리 조선에외 우선라라 수구시스인 마시
5: 시방라이니자 우선라이니시 사지 소를 간쇼비이네 최미치야다 먹더병이 내쥐라 쇼긴 체부티역시
2: 남주마 범모톱치 덩그리니 야자도마지 다제는 미리 레게레레를 갑디제야주리 나 공소시 이미도
4: 이내 판프리터 질당 미디제 말다 탱은 미디 덩그지게 유럽의 유사 계좌 침부시야없시
1: 디디 유럽시 단도 초신수 판프리터 로숙조리자
2: 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文学习小的做谢谢小孩儿学习天

0: 달라네 유레 볼로스 포브르 봐.
1: 마가.
2: 예.
1: 유레 볼로 와이.
2: 레스.
1: 뭐니 위에 랑가식 소고 있다. 유레 볼로스 규로치 우레 양볼로치 우레 누쇼 옆상게 지 아용.
0: 아, 지. 쇼크쳔보이네 가르제제리. 볼가리메야 정말이 진규리.
1: 녀라세요. 옆준 진님 나다. 나좀 먹고라. 봄빌라다 볼게뒤. 봄빌라 유베스고. 탐용미.
2: 정부대제 여러분.
0: 응.
3: 녀라세요. 디 덥쇼다 저와 여마시. 다르이 볼로디 덥제 심조시야시. 나도 야소 개버게다야 가시. 나도 야소 개베. 덥제 락다치뒤. 야고다. 내일 개버여 상시. 시스베.
1: 야로.
0: 됐다, 됐다.
1: 녀사쇼. 구두쇼.
0: 통지고. 봉바셔게 탑제 주도체제 나조 봄쇼를 갑디 그제 샤오메 삼등 거다 레마레 야쇼 예바 시타 니준체 좁드베 호만창게 세돈을 빼샤제 마게 워시 트리나 세돈을 빼샤제 볼게 거다
3: 우지 라냐사쇼 이리 세메 볼터 비송사 산유민도
4: 봄빌라 디 봄쇼 니초기 뉴십 연락으로 종기
0: 双喜시 双喜 Shunpai Agustu. Nga zui sam zui cheble lo chung duwa.
5: Zhixia.
0: Chal ching duwe.
1: Nangda me, yu sa zhuo xiu xiu yi.
0: Zhixia.
5: Hotel rang lu xiu ya wo qie, lao bong jiang rin gu yu tu ur si yi.
1: Jiang rin gu si ma ri, zuo di si bu yu. Shuang xie zi ya ming.

0: 这是你最然的话这句吧上给工作绝对不能直接学的这是多少年前呢保罗给不是第一次打开有吗是唐托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 tōba tsīk shī.
1: Gyūrū bōla dī, bārzē dā kē yōmā rī. Gāchāng sāsē kūy dī, dzīngrā dā kē yōmā rī. Ngā rāng tsui bārzē kī chē, dzīngrā tōr bī nā gām rī gō rī, shēs guay.
2: Shēs!
0: Chē tū rī gām chū dā, chē mē rī gām chū shī, sū bōla māng lū nī dī tōb shī.
3: Чужичи! Шор!
1: Konzoi gyebdaan di fanfu li thaa ki gyebdaan shi. Di shul dian jie, shangai shem li shi, dweba kanyu jie shor dhuwa shi, nga ranzo shiong di che gu ki. Min cang ma, min cabri shi daa tu. Dian jie siya bi na, konzoi nga zo mok tabi chu shi shing ma shi.
0: Shor! Gungun ha! Koyu ga chi!
3: Gungzo kamra, gungzo chi da chi! Gungzo kamra, gungzo ni da chi!
0: Nengyo rusho, nengyo rusho chi!
1: Polo bigedo.
4: Kira deshiwodo.
3: Umcho ryangya kamras, buta sumdachi. Umcho kamras, buta shidachi.
0: Bumila, nga jasho yebe nala shundido.
1: Karina.
0: Ye kenzo shiwo. 대교 콘서 배출 단위에 어제마가 양수 배출 단위에 CCT 탑재시 디슈 전용체 미소 대제 쇼고 혹시 샴랑 라츠 샤조 누구체체 콘서 서송 진행해라 고고 요제 파티 조시
3: 야 대교 요다
5: 야야
3: 조요
5: 조요 조요
1: 규르 볼로사디 도스테드 직수케 맵지 류슈다 뉴셉 된제 예글린 규리 이내디 뇌유의 유스다 잡으시라 요시 리치 위기 커블리팅슈 그 탑재다 팜플리 터기 디슈 차외 탑재 교르볼의 진도다 마트정 뒤르샤 류슈다 숙덕 대제 뒤러 쇼르치 급등기 렉자 대제 고르교다 카샹스 세야기 탑재를 딜규리 땡원가조 고르교 전부체 타고리아 탑재디 장추부요시 탄다 어리마라 갑디제드 파르잠제 마샤바 뚱규체가 탑제디 코초야 맵샤샤 류슈다 뉴르체기 렉자 카게 맵에 니즈우와라 자오레 남바르게 오이나 나르자 더비 로톱다 사신 덴베 징랄 덴제 자오가 톱제니 자오 류슈 조르주 한체 고스제 급다 튀을 법두 자오 자미 속시
3: 大勇上去去加上一把特斯不必了本说你住四村吉普斯基偏心艰难路线你是给别人的我爹爹你这边
1: 내가 본쇼 이슈 로마시 랑고송 야쇼 퍼스 되다
3: 레스
0: 고송 야쇼 로스 시종 마사 로지 잘 세우지
1: 잡주비
3: 예
1: 상마 루지르주
3: 레스 상무니스 루지 루지 가쇼
0: 불라 포르쇼사 운에 투 모접 중에

지금 언니 루다 왕아바 웨레 할리슈 냠제게 조마 최메트미 속베 우슈트미 꿰바타 어제 초네 숨망네 튼티 장명아 치료 체지우 퇴베 최고 강양 당리마 제발디 최메 가체치웨 튀름라 리버스

0: 지리 차도가. 저도 잡라세 말베 아.
1: 도마 도마
2: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도마

0: 질러지기.
1: 티베진 가자는 무쇼스야 되면죠.
0: 다시 시세야 구규리.
2: 폐진아 저 터봐 지금 해줘. 야면나 양장고기.
3: 쇼다. 에. 디하다고.
4: 부별아 도착했어.
3: 왜 라마 접시겠다. 수수셔다. 어야 주변 봐.
0: 부별아.
3: 아직 재난들의 정말이. 겸교다. 겸교제 소단쇼아. 어이야, 소마던쇼 아, 지, 니, 격빈다. 아이야, 야. 대관을 적주부터 게 도람추드. 야고다, 电波. 디네
0: 된자
3: 십자랑가쇼다.
2: 자쇼 개보다 자쇼 당구 동남초약 냠요 품쇼 용라 협의단지 상매 동남초약 홀쌤디 체르시라 친시야 더도아가 쯔 클로조 샘네 뛴디 탁주 체비
3: 아래 냠요 협의단 비스 냠요 가래
0: 봄별아 키랑갱아 저시 쇼만한다 쇼는 쇼업리 니 케링기
2: 니에 대한 탑쇼 개체 마시 성비 개체 쇼디 단도 탐슴 상매 자주 비교 요시 더동안 쇼 탐슴 쇼 동남 쇼야가 홀슴디 치어당비
0: 지 탐슴 쇼 홀슴 치어시 라친샤 마세양아 쇼 통도 니메공 저위 넘주 영업이나 자간보다 신을 몇 개 없지 두샤게 저 추이 수지
3: 모두 쇼다
0: 적주부터는 시에주로 적주부터
2: 다그시 지단의 체나 니츠 다그시 어서 계속 개배 동남 조약 뉴스에 계속 당고래 교고휴 이내 더 말해 비치라 자고 디유 넘주 요제 젠데 유자 지라
3: 젠데 유제 디버베 동남 디버바 적주비 동남 디버다 적주비 디수 게래 아 다시는게 판풀리터를 균시 위기 지스러 그베
5: 부불라니 사쇼 녜제나 삼류토니 과대 진주치 제제샤야 쇠부 숙세자샤 디자오즈 쇠부다 지그부시 댄데디디다 구림시수 채워지마도 저와신이 그마시 주시 야호제지 바부 야호제 예비는 신부 여시 마부 제부다 라자비는 독배수라 채워마시베
3: 라후 장게 야호시라 시에수 마오가 토람주야디 난주각세는 그 각세지 저주비도안 장다 라후 조리망스 샤우도와 동동아 균시 위치지제 교수
2: Let's.
3: 저주비. 콘조 아주 도람도르자. 안주 도스데나. 용 아요.
0: 러지.
3: 파레마로나 구셔 매브로 봐. 어리 치조도 봐. 스스 제브로 봐. 칸슬라 댐지 쇼마르베.
0: 제잠 부불라. 람사가단지. 자쇼네 뒤질 파르크체니. 같이 되지 매수기.
3: 대레 넘시 야우도. 원로 마바

0: 아지 겹게 미숨부디게
1: 어 매매매 나도 겹매 겹매 나도 쇼산 겹매
0: 야 쇼산 대회 겹구지 대응 못 하고야 그러지 마트시 마트시 장마다르죠 마셔 마셔
1: 개요 말이 겹겹지
2: 겹마 겹마
1: 겹마 겹마 씨
0: 근데 쇼매 쌤 려오지 니라 아 야 요시 아야
2: 부빌라
0: 영아 영아 책 좀 마
3: 예
0: 야야 장경아 저 시켰다
3: 됐어 저 집부터 장강이야 규다
1: 야 이라 짜주다
2: 응 야수다
3: 오야 파시시야
0: 저지지 야

0: 목숨몰라 나도 봉쇼 중에 비치디 자도 샤니 저그리드 지구냠네 김시수 나도 고송 거기 유서 당고 다니 봐 텀쯤쯤 갈래시라 겹제 토글람 미고동락 스트립지 더브라다 짐주 더보 미칭알락 한거도려기 진라시 돈도 각제다 제국 그 자자 미나동락지 토글라 아마 미고동락지 멍시토르 더브라 핀즈지 튀제 토글란 능국이 주최소디 더미기 입다 세제 와이기 입 인국공기 입소유 고송 먹덕출러 유서 송야기 내도 탑주 투배 맞제 유스네 파르고 제약이 먹덕의 변도 역시 파르고 지도 심해 용을 치제 먹덕 지도 두중 등질의 예린토 강을 강삼 제약시 난주 유스 디토 고송 시댕기 말라치 수의 유스 세초유
1: 시댕에
0: 다그리
1: 겹토바 곡토바 미국소토바 급등치토바 더더 등고시토부시 룸고다 미고
0: 접주부단 지자 제일 장게 나 10대 년수지 리지제제 맞아 아 용동아
2: 갈래 가성아
3: 우리라 감사
0: 동남 타고나러 고조조가 주유 젠디 소포로 야쇼지러 답지스탑유
2: 니즈 그저 올라 답지던 것이 저의 딩쇼지다 야는 야쇼지게 출구치들베
0: 어리마게 두균 출구체 두주 사고지 여유르자 야쇼림베 출구체 니다 탱주체비나 젠디다 주리 소포 토상하고 둔사고 먹고게 답지 제송체도 우리 먹지셔 먹어라 딩아 저 주수지 탄다 제 야무 좀 돌아주게 주식 야무 니 돌아주지 돈도 쇼고다 베세 먹고 처리 제유
2: 돈도 내로 되부도가
0: 내내 배다
3: 우리라 감사
0: 우리라 감사 딩아 저 면접 강의

Kati ANM chu nga ti korpan pi ti labon pi ta chi pu shi Kati ti ti yo nam chu ne yu be chi la kor kep che ti gi shi kor ni de shi ke be chi la na pi pu shi ti ne na pe ye ti gi me ba chi par ke chi gi shi chu se chi chi AN M 총아 군주 카디 지세 지겨 시병 업종 없이 역시 디슈다 재미 비디소 카솜게 주시 디슈고 톱세 인소니 유베 마자게 순교시 미세기 골판 비디디 카디디 세가 사바다가 밝게 지야다 뒤제 날게 지니 밝게 지야 소야 역시 카디디 밝게 지비나 숙심부치 수명이 겹고 질지 역시 AN M 총아 카디디 어리 카마히 수수 칸디지

0: 你直接穷了啦。
1: 우진락년사시교 제디트위사 ANM 총아닥쟁이칸디 큐엔돔 TNT기 재미 지겨 니지둔주도 디게게 토론주야 잠래 교구요시
2: 교구요리
1: 지겨지게 미지 돌토고시 큐엔돔 미 니지둔주 돌토고시
3: 지금 장초부터 칸디 주신기 토론람 야구 주의시야 민도소경 야구 제도가
2: 탄다먹지 원하게 떼어난고야 나사스 돈도 좀드나야 그리나
3: 다지스 나의 로디부치오 게먹어 징로가 지부 젠디엘 미미에자 딘자르 섭사치 오르다
4: 다왕아사삼 까제먹덥당 징라주부규 봄쇼주영의 정의가 국송크위도 통람 송준이 시장아 미치니 하자면 죄부터 팀이 각체다 더불어 짐주 더보소 더불어 미치카시 주의지 통람지 대조 도입에 국송 말라시 중화타 뷰조 모공이 통람다 지뒤 체니 국송크위도 사호 정지 정구시 차버시
5: 주민라 우선 내다 시간라 미교가 지구 포샤
2: 내 조금 저도
5: 참고시샤
2: 남산女婿可给留下养了，爹的女不就做钱呢？叫牛得去干娘子去死了。
6: Let's

0: 당구 건다. 뜻이 뭔가 바로 도착했어. 뒤쪽 자장보다 링크 집 손자. 나중에 한교 뜻이 뭔가 시다 수고기.
1: 그러라. 나 지금 따로나. 나의 주의.
2: 나의 주의.
0: 로드 도와지. 대례 소년 워시.
1: 그러라. 우선에 내 주뉴 진짜 부 손자. 인게다 처신기 장초 비배 20시 거지. 나만 더 그냥 몇 명 거유자. 저위께를 띠지. 먹고 이메다 안다시 봐.
0: 용아. 로드도 왔지. 라님도 쇼.
1: 레스.
0: 기라니. 다 주드.
2: 레스.
1: 레스.
0: 민들로이.

0: 최선이다 감십시마. 어리마 간대는 우리 용야 뒤지리.
1: 루디토. 뒤지 13쇼. 뒤지 13쇼. 저거 뒤요 넘지 요거리. 저 그거죠. 가서 그분 날 줘. 줘진다. 줘지. 가서 그분 날 그거 줘. 줘진다. 줘진다. 줘. 저 그거 줘. 가서 그분 날 그거 줘. 저거 줘. 줘진다. 저거 넘지 연조도 저거 줘. 저거 가서 그분 날 그거 줘. 줘진다.
2: 아 저거 봐. 줘.
1: 줘진다. 줘진다.
3: 줘진다.
1: 저거 넘지 연조도 저거 가서 그분 날 그거 줘. 줘지. 저거 그거 줘.
3: 줘지.
1: 좋지. 저거 넘지 연조도 저거 그거 줘. 가서 그분 날 그거 줘.
2: 좋지.
1: 좋지.
3: 좋지.
1: 좋진다.
2: 좋지.
1: 조진다 조 가까이 줘. 가까이 줘.
2: 조지 조야 줘.

0: 저기봐. 상계 땅이 셋 가시야.
1: 제시 딘제망라 가시야.
2: 정수부장 심김도 갑시다. 셋다 등기. 녀랑시오. 봉송 미모 뿐나라. 랑고 제가 신시오.
3: 녀신주. 최상한교 락베나가 레디게 최삽칭이. 제르코와 조우미 신안 요마시. 유스드 마타로신의 약수이.
2: 장군의 존재도구야.
3: 요가시오. 심도 봉쇼중아 가시가 용고지.
2: 상부 뮬라세제슈.
1: 왜? 적집도 안 언니 존재도비.
0: 적집아. 언니 유스드 마트가 고급이유너. 나의 티조.
3: 샴푸 밀락 미미지마도 니 미미는 마시 나의 코와 단조 유미 시시한 효마시바
0: 등기장에다야 시에디 오늘 니부시도

0: 교치
1: 교스다 교스
0: 교치
1: 교치 교스
0: 나와 피가도
1: 요가
0: 교치
1: 교스다 교 야 군인 군인 군인 니한테 와다 요가 조가 이다
2: 띵아 저 탑조 청소윤리 나 저 바울다 민급의 제도 티제 구시구지 니 봐도 어우유

0: 동진 직접 강기 먹지 글라칼라 투쇼 먹지 치쇼 생각다 다마 치쇼 탄고 검준이 수 낭조 치쇼로나
1: 그래지라 이게 스탑트를 모두 미심해 봐 치료로 어제 가져가
2: 드린 음식 야구 유산 실점수 마시는 허브게와 니그도
3: 오빌라 뭐지간에 따르쥬어스
4: 조주동 그 로리에 조진 톱두고
3: 말이 뭐지간에 리빈을 자두에게 어리 치쇼 집주 시행하다 동진 예수기업 대회 다마 치쇼 탄고 검준이 수 깜비 낭조 치기사
4: 对面袁山你过了二人女婿蒙住毒杀女婿能着忙亲戚袁山主家杨氏永贵杀嗯等到个送毒那让最武圣来看这个找位家去了同他去送的嗯这个梦就碰了天个了么这些武圣来说不赢了色送下个杀去怎么有马的送的这些二人妈给袁山的干笔钱笔呢 武圣来了，村规钱的，特别需要许多钱。
3: 省里的习惯呢，二里吃小点别，或者先把给送钱撒下去。咱
4: 给几股时间留给你做陈水队。等到把你被徐州门得了，种地钱，俺就郑州了做个钱别，等着钱，虽然两个一万元钱都是。现在等到二里面，等着钱没用了。武圣来了，给我一动到钱，没有心态有事，羡慕到二里吃小点别，啥用不着。
3: 드제 용세이브리 다들 멍치간에 자우섬듀 다시 제 도움도
4: 나제는 난가 소미요시 당고디 조슈마게 시판라다 도류라라 출구체 다쇼니게 송은이 타고 난가니브디 난조다 봉초 속에게 선상의 출구체 카샹스 테니 마고 숨게 강마르 김송체제 송은이 출구체지 밤에 난가디 우승라지 이강의 제슈지 우승라 랑가 사보다 바보지 본조 당그리 멜교를 샤샤지 겹규리 그림이 년속도 직접 아유 고소 야쇼 도 샤샤 요함도 조시
5: 예
4: 단신 펑러 미치자 유시체가 주스라
5: 레스
4: 유시체서 과래
5: 유스드마
4: 우승래 유스드무리
5: 레스
6: 这个滚动盘推了，我五声来说的看内衣，周围几点狼光蒙古，滚动的推主意，杨家协议，周围几点狼光蒙古，滚动的推主意，
5: 这股卡是多，
6: 三通明度，破开大姐三通明度，
7: 肯定做不到，
6: 三度随便凶冷去给你，
7: 用啊，我得说得起。

0: Lubudina, Simbaki, Simbakina, Lubudi. Tantalinkini, see Simbati. Purang Gujong, Trading Didang, Oyin Hingang Tang, Punjong Lungjin, Yinji Ligunin, Yam Dunirwe, Didang Shipshi, Chidi Litin, Didang Punjong Shipti. Nazo Yongwa, Yang Zomhin, Namalinki, Gunkam Sang, Thinking Azu Litin, Pibar, Gusu. Jacob Shuji, Xi Jinping Ki, Mang Yongi Didang Mina, Kyung Yongi Judin Yong, Missy Xi Tang. 仁义给他你说说仁义里啊让旅游界送不能行苍面仁义给旅行给他堂苦留给他堂里啊托囊忙咱们那些给他堂第一点别苦留三不行对久别存切归别不归修行但是给苍面起色时修路路中你结个给盲物堂迷力几个人我人送能够去且长修路路中给给他堂里啊托囊堂通街那样的俺就苍面头都没别给这几差的有些 他提领开始俺在军队作为处理啊恰下边呢修路路中他那路中给老们忙起我急没事大家能做的军队都不及恰点下且咱特地俺处理在南了培养军中苏联人熊老错给操作选拔培养军明年天做给主任委员坚持的应给了点击学前修路路中去米奇迪送西街过来啊跟着修行
1: 今天，杨吉郎明培养人员就免费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团。任正新主任明组织老板，中国民族党旅港递送季节节的个别钞票，通做别人原来钞票委员。中华苏联老钞票明年参加原来团做的各主办团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办各主 中华崔德明年参加团队的中正委员团纲的委员中华崔德明年参加团队的中正委员团纲的委员会他把这个团队呢空了日本民政委员团队的名字将永远给免费上的就这个参与所民用话是特别了空年的免费了领域的兄弟让我送出咱们第一新的查检的免费信息
2: Tengia kongamsa, yangia, nizantina, lingia da jewa kabucho, tachana. Mixi kodo mogo daya di kia chimo shuzi re. Da, tanda ya bugu chimbo cha cha tu zamba chunju kudu ne mixi gimnyu yu na ane sosu le dudan chi singirwa. Di mimba mixi tangu ne dinye yu na yakshu chunu pami menga rang chendengi mixi dinye gi mjiza chinje da mingne tsanga yorwa. Mingne tsanga na lo le mixi dinye gi mjiya loga yor chile. An khunzu za chinje mixi gugudu gugu mendo daya la an bugu chunju diye yu na jitan lo Chungni Chokso Minda Tige Miki Gyemo Chirda Hore, Mesh Luje. Tan Tsa Suna, Ani Chugwa Da, Yan Dimi Ben Laksa Tendega Deje, Mesh Gome Degre. Da Handa Khonzo Khaji Ge Hakho Gure, Gyagay Gimna Jia Xin Ching Shashto Wa. Ongne Rang Mesh Gome Go Shorwa. Di Imi Deje, Ongne Gugudu Na, Ambugu De Tsendeng Mesh Shigure. Andi Chik Tsa Suna, Yakshu Chuna, Di Shoga, Da, chui kiw kanga saani shioga ya laani kwanda maniabudu kiwuri.
3: Tanga meshe chui zi hanam loo churu chui ni zinchuki. Tanga meshe chui bi gyurin nani ya tachi ki kashi chilo ni meshe chui bi tang. Meshe chui bi desu kanga tachi ki meshe anjan desu kanga kochi tseshi maa nyo mba chik anjan maa chui zi zi di chi du zamba la mingi tongshi di nyam zi. Ani chik shioga ya meshe saab zi di du zamba li an kochi tongze yandab zi mulib tinda yon sigi. Jiazhan min liya meishi zhidu zambala, sozo renyi liya changbi meishi zhiyedi ni jiechib shiwari. Meishi ki chom dandu zambi nandayi, danda sangguan sa shiwari, wai toru shiwari. Dati yuebi ki meishi di dinda imri na, meishi chom gogo dinda zawanyi na dagi yuamari. Kanyi si na, ko chi di zambala shiwo liya tote yuari zina, an meishi ki danda sangguan ki ko ti di kyo nduri. Ti kyo uari zina, an min ki tongaya rin jengjik chigri. Jiazhan yinji minji meishi ko chi yangbo da debu yuebala, 거치 상관이요 돼서 근데 메시지 좀 더 주신 다행히 계속 쉬고를 했어.
2: 메시지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 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어 보고 변화 당한테 퇴근 김다 뜻이요야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 봐. 대 인지 민지 민가를 양가지 칩해 그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이제 내미시 뒤에 이 막고서는 메시지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이 다 용수 맹가리 양갸 페오레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서 미리기 링도 세시셔레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레 연데 튼두 부 가지요 센데 멤버지 연데 멕시기 시오고도 멤버 아시 멕시 아주 즐윤도 좀 막 흔들었으나 텐다다 돈다 사셔레 지다 망체 가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 그 시오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봄부지 로가니어레 저단 텐다디 인도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글 렌트데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게 근데 제 사실로서는 현고를 낸 바요 여러분 또 보고 수글 렌트데 낸 바 파크로 봐 되는 시체 제 사실 근데 인도잠바 그나서 밤에 딱 간제 부부다 간알 다녀 먹고 여러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지 파르 메시우레 나서 가지게 다 연계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티 로스무스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티고 거의 맞으셨었어요. 세상 천대 멕시게야디 개침을 쉬지래.
1: 네 세겨. 다 이내 길라 다 가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티 쇼게네 권다부터 깊깊 대비는 야미리아 뉴그리스. 但 lo jo chia ge tu zu de mi xi da xian ma yu de si du a da ya yo ma mi du zu de ta ti ge lang ne mi du zu yu na
2: ma yun du zu re yin ji min ji ge ng re xiao ga ya lan ni gong da ma ne bu du da ni ge han mu de chu ge ne ka chen da xi yo ba tu de mi xi du zhe gan ya bu chi xia mu de ka ji ge de sung ge ne bu gu mi xi ge ne mi gong du na zu xia sob du ge xia de sung ge di qiu ma re yin ji min ji mi xi de 텐데지 딱 응그닥다 쇼라 응그갸레니 그래디 텐데디 쇼가 야라는 건담은 여부도 그 답변은 보고 축게 김녀선저 여러봐 루젤롭전서 인텔리아 큐스큐스 비난 드그바
1: 레세
2: what the matoshi pazala chepi na yomar
1: le le kisi kela pibi na ta ti ta jage ni chesan tu shu sorba kam ya phakgyuna
2: phakri
1: le le
2: sresun tu spiv ta bugu di mi de chire
1: ah le le
2: se 当土马的看是当面是一个人不敢干活的，讲到这里能当有么了？讲到的面是什么用的？对，对对，咱们皮个活等过么了吧？马当过对咱们，看那个板子怎么是呢？板栗青是吧？咱米个板栗大吉不啦？米是的板子大吉不啦？那用的皮个尼布么了？但面是的皮个尼布住了吧？到底么尼吧？乌住一个就到对咱们，啊米个的熟熟就给我了吧？啊对对，咱们米个的人肉住我了。
1: 对对对，咱们明天的人肉多少嘞？那是，那第菜是的，菜是的，他不打的，修怕的用过嘞。那是，好了，给了那是。那给了，嗯，杨天林开始，没事，给我们把小酒钱就给送到。那是，那是。但给了小酒钱，钱呢，我呢，要个月那，要么的得要留给菜是菜干了，钱得给月那。要的，
2: 那是。嗯，但小酒了，日当面的，开开些要的。
1: 那是。
2: 嗯，米给他的，米给拿过小吧，那是，但拿过了别么些。 出席的那个同学们说，我那两个家了的唐僧，我不晓得。哦，家个叫么叫么事是吧？人家了小学去玩的，人家小学学习，看那个俺家的菜给不接，啊你，的嘛，这不当家，但没学的比个下不当几个嘞。那的，小学那的应届名届，大概两个小学时间，俺们介绍抬着出国个菜给不嘞？那是。看那的可能是跑多，这么多，这搞多，那看谁看那个的菜是蛮大呢？那。
1: 툴루디 네세.
2: 근데 진짜 릭 먹고 시작도 해야요래.
1: 네세디
2: 가르쳐오래. 근데래 아 뒤치긴 피긴 써야면도. 그래서 음지 뜨고 동아.
1: 네세.
2: 아 원디 음지 그냥 밀 가르 누구도 어디 시작도 치고래.
1: 네세디
2: 제시 가르서 로접게 연음시 지단의 명가 근데시네 진의 말이. 지초가 말이.
1: 네세.
2: 뒤부터 보고 미리들 연주고 동아. 뒤나네
1: 된도 봐 군도 주고.
2: 군도 주고래. kyaan shakshu chesan na tundu angda pa na yamik shishki bo kiirwa.
1: Lesi.
2: Chesan lo ju yungu ju ju nda la shakshu di jen nang kio ma re.
1: Lesi, lesi, gila di jen na. An gila shakshu di ki si che chabe jiliya ya, gyundi tsuwa liya sib sib che guwa, jike yun na.
2: Dangaran

0: 슈단디 사마세시 슈초고지 공세슈베 슈단디 멍신이 뭐라 수사모 종종제 슈고바타 드네 숨제베직 슈야가 숨디게 그거래 슈나 당고 미네 대파자라로 테즈캉 수군에 쪽제파자라로 무줌직 드네 만주 뉴고심두 주구제다 뉴구바자라라 최영강고바 로브로 넘버 2 공세 제시 슈베 슈단디 윤쟁의 초와 나라 배주다야 만님 나로낭
1: 특히나 되게 보고기다 미리아다 느교 메교 당다 인교 지대 차샤비나 칠로리아 치두 좀하기라 다야 디송기다 니고 메신데 보고 다는 야고 나야는 마다 치치로 치네 야고
2: 보고 체제 단다 키라니엘 수야기 단다 디쇼라 모두 그딘데 여기 사브라라면다 샤무라요나 샤무라요 제다 세드님의 세드거바 비마도 보고 메신하고 긴교 말이 또 대사까지 오용원 복거 유지지 그 방랑과스와 근데 쓰기들에 오늘한 시 데 누부디 유메 딱 먼저 식마르와 안딜레 소소랑 젠도 시제치네 가르치네 야고 왔다 가래디야나디 간주문 좀 마이케니 예그리
1: 네세게라 네세게라 터제나 딱게라 리젠기 팔이야 당은주 군주 부혼조야 미기다 你要出那些角色，你给他给加联系哪了呢？
2: 老师，
3: 明朗的路也没几条。

0: 갭디 아 예습 칸다 쳬고와
1: 다한다 푸 소야디 다 균도 토망 쉐지레 다한다 미나 로야 멕시데 리카샤요레 갸가이금니 잉시엔지 스르바 다 보글로 친치 다다 볼로 갭디 이네리아 칠로트데 답드메 뒤잠바 좀이베 멕시메케 발루 멕시 로야 스토아 다 데지 카르요레스 돈 차고 다니엔 부스 카니요레 딜루야데 아드네 도치 카르스나 로치르 테모치르 제모얀데 년포스 돈 아이어 파스트 다와 레츠지야 둔다 레츠지야 조파스 라 근데 내 리포터
2: 니므리
1: 어 니므리 드릴로 건다 유지한데 아디엔데 좀 봤다 데 장자 습소 쉬지 마천 하바도 로바야다 다와바야다 습소 마천 쇼가야로 건다 마 둔드 좀 봐 추디 장마지나 로레 디나네 콘조 메시드 뉴딜러 비기리 주구스므른 구매야바 라가 주고야 안 루드 좀 봐 미야 갸과 된데 멍구여레 건다 마 둔 사수는 인지 민지 등기냐 슈베 능시기 디오라 미스미주사드 정골레예 디인지 민지 로레 그래서 님은 얘가 비기가 급제 대브라 미드나고데 딱 독도션 미그린하고 우다마도여서 지루아 어디 학바도 아주 별이는 디규른 곳이라 로는 미그리 까나 삼라 착도스라 비게인 거래 다르제 대르바 다디 약쇠 쇼는 아주 엄중원의 시에는 튜튜르마시 몰루스 거래 부카지스다 딜룹다 미마르캬 체르 트마주 등경하나스 요아 미르 트마주 수구 컴멘다 마춘에 있는 시다 마르캬 차순 인지 민지 년가자 미밀로 거래
2: 레스
1: 안디 약쇠 쇼는 다 규른 글로교 말이
2: 그냥
1: 부고 나 지기어리 미트리 나고데 초분부 찬여쇼리 연주이죠 뭐사 데 디차고데 인지민지 로그리 물론디 되야닌 거 알아 근데 엄지 직제 키란 로고선 차고데 로제 야 분부 찬겨도 마 뚝슬레블레제 제 마티 콘도 수리 원더 세상데 직 잠면저다 튼제데 가소레
2: 나가다면
1: 다 취시 잠면저 로나야 된 떤닝 좀 여야로 근데 로도와 다디 녀데나네 다 레스레스 튜튜르는 뭐또 켜는 루교 말이. 이나 제규 가려나 싱 말와. 다음에 콘주 레가 쳐도 루고냐 가지도 와. 좀 답시 말와. 이마다 다 약수 쳐는 뜻이라 루교 말이.
2: 레스 그냥 다 쳐나.
3: 드링기 레전 딜라야 모위 우글럼 철상 동위 린종 로부 예연기 상라 대바 시바디 로교인다.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 체지부터 니다 체크마 시고 셀라 먼놈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통망아 록 김제 좀네 제라 소소록제 총다도 도부지 로주자 같이 디나라 네 갈리스타 기빈다
1: 라영이 가르셴이 봐 나 베르도 고탐스
0: 나 주군시 아프리카링의 종야기 나도 정보 가시지 로버도 아프리카링의 계급 가시지게 지미다샤 텔레도디 콘즈 이시아 샤류클레게 준용주고 담샤
1: 견줄라세 혼줄레 교육당시비
0: 하 시딘데 가바카와 락제톨 셰비노 클레크 데지네 나 주군세 전도 조마시 각즈디 자자 코딩기 제제슈제다 배주자 유링동 테라 낭제제다 히바도스도 롭토 티진 아데장라 로버치로 쓰려고 와요 비기
1: 니어로 가르쳐 두래
0: 어 계란즈 낭즈 자자 코딩기 락제 유르주다 뷰제 야르다로시다 케시 디지지 대기란조 로버치 도비나 어느 나라조 냠레 유링 부채 조지 지망아 주공시 조용 주고기 자자 코딩 상모 계란조 공스 내 텐조
1: 니랑 로버치 되면미 견조다도 자랑하니 요리라 공세리 기변 요리 마동네 가도 이내가 또 생긴 덕보 비주거디 튕기치야 시균 시어던 그 유 내가 막고 과장 유자 오늘 로고치 도야미도 니에시에 장구장샤이 와리 대외 종객이 원등 거리된 신비 니에시에느라 지겨 중라 세가유
0: 다재능아 세가주이
2: 장은혜 사실 땀 캐서 중아
3: 니 이거죠 지만 양수양다
2: 아
3: 대다
2: 야 아이 저랑디가 쓰지 리빈 유에스 아이 러브스 친민도
3: 님도 하나 세봐 디 하려져야 야 대다
4: 내가 가시샤 성황아유
3: 유루 드리게 하세요 교수 아씨 기란이니 가르쳐줘야 나 수업니님도 하라산 되매다 미빈 랭게 지슈다
4: 자 레고 슈아 유사하리나
2: 장게 쳔나 나 랭네 동양 이니 좀자 가제 아 던도앙 아게스 치 이베 네빈 장원에 켄자시도가
4: 니 노샤 용도에 지마사 카사니라라 크슈치라스 이네라게 소세발라라 삼시시쿠리 콘킬레기 우티지 모에네 쿄욘 공부시쿠리 네스데라사 나히김미도 이네니 콘삼시도기 자례에 대해 가슴도 디카링 소래.
2: 아이쇼게. 마마께 당시 상럽제냐 치드르베.
3: 시위. 근데 맛다 너고.
2: 장게 너요 마시. 녀발라게 너요 마시. 다원이 녀 너브지 봐. 참은 녀 처음었어. 녀래 가르쳐내 너브지. 용도게. 진 녀데 로르가제 되면요. 그러니 그리서 신아 주의.
3: 왜? 지유로. 유로. 유로. 平民三点年路军这些面的上个新面纱云如生里年团结三百特别起来才有谁我那钱呢没来谈的给不给姐爹下他如果三年我才有谁你让给当姐没来让我苏西这连红学一个的七天前途的三处你那让给老师给不给怕下他都是现实当时然后还剩不免年还过不送你来说生气要死他都自己给不来 내란세요. 윤루식 당시 랑의 경우인도 합시다. 롱런드 기진하고 양세제 중절 삼등 마시 이내 땡기제 세도 없지라 뭐랑게 란 씁시라도 당하시에 당이 중다
0: 지원
5: 수경내주
0: 근데도 수경
5: 전시
0: 근데
5: 일이야.

0: 늑좁 주스.
1: 더 파시. 주사스. 지디 주스는 파친 지바. 저. 저류. 바단 친 지바.
0: 보다. 지디 주니를 파마 돈다.
1: 저류. 빨리 보다.
2: 인제. 네 가서 거래.
0: 톰자 당부터 데스크야 대비너. 내 줄하야 네가 좀 보여지.
2: 장 학생님 봐.
0: 다주시 우리.
1: 다 됐을 때 봐.
0: 지디 주강에 대비너 내건 좀 녀아. 계란주 탁배. 남산 통제 당부 야구 제 돔.
3: 남산수노. 지모 오다 지모 등이 건도 녀. 수주민의 야구 제 녀아.
0: 통제 당부에 살기 없으니 내 제쇼.
2: 이제 장영이 가시니 봐.
0: 통제 당부 직접 지려게 위.
4: 링제 링제. 니즈 칼라소.
3: 니즈 칼라소.
5: 연애 리라. 통제 입어 자존나 다야 리주 추스.
3: 다들 통제 당부 자존나 다야. 탁취 세배 가이.
4: 탁취 챤 탑시 두게.
3: 연아 리라 나도 출업 잡에 간 인자
0: 하수다 좀제 자르고 껴미도 나양 갸초도 치고 삼초
4: 아무 뒤에 이네 썩썩치라
3: 나다 먹어
6: 린지 랑카 신이 봐
0: 나 얼 마치 제 뜨기 내 줄 하니 우마시 내 줄 하바 차선에 남사가 도지
6: 도스과
2: 林姐, 맞다 딩쇼가 님도 용.
0: 딩쇼 용도 지 봐. 기나니 간에 군도 없지.
1: 야, 맞다.
6: 야.
0: 지, 비게지.
6: 야, 비게지다.
1: 林姐,

0: 디가레
1: 캥게 시다 엔 킹지 발라 나서 니 소발레 가 용인다
0: 잘레그네 저야기 이건 가져와줘
1: 캥게 요 남지버
0: 네 요비 이네랑게 코네다 이자 님이 드타마 계제 야 뉴스레비
1: 야도야 윤마 도야 여저버 마기미 간다서 니 레가친 미드윈 차바 주의
0: 네 모두 마 제배 주고 수냐 누르세 생리사고 정하리 삼 주게 연도 연요 전도 연 친셔 전데 장가 니네 레그네 둔두 삼려 혹시 다음에 배
1: 나 레그네 둔야 김전 하리 미키랑 게 킹거 줘버 니 둔배 줘 워 키랑 게 모두 마 나자 줘버
0: 니 알셰비 저거에 다 주제 봐 삼자 둔이 치그리 이네 게 류야 형 말이 장면 라는 시 제비 너 걔네를 도담 그릇 세우래
1: 이네 니에 혀나서
0: 아무나 숨 자서 많이 니가 주의
1: 나 로마 유네 구슈두
2: 계시지 그리셔서
1: 겹시라죠。格里西沃
2: 有些对的，所说弄出合理面，谁不脱口的？羡慕我，我羡慕你。玉茹，今天孙老师巴拉里，光了光大水呢，啥人也没见过有马水。
1: 但羡慕。

0: 딩이 가서 계속 저에 정식되게 이봐.
1: 맞습니다.
0: 저기 정식되게 이제 계속 연결돼.
1: 맞습니다.
0: 집도 야구 심심 유마다.
1: 맞습니다.
0: 와야.
2: 딩이 빨라 저러지다.

0: 지저분다. 네 유로가 계란을 비유하시야.
1: 알레. 되다.
0: 지저분다. 마시 유로 롱사비오리. 이내 냠제 심주 사비디네라. 뭐라면 이 하미도. 俺娘这心就三百斤的，昨天算啥？我那手机电话是不给。
1: 嗯。俺心就三百斤的，昨天的，没耽误下让我交的，你提前选好把用的。一年，我那心就三百斤的，零九年的有的，几个准备回来的，老钱有买的，肯定有买的。
2: 俺没听伊，俺们站第一车的，可是一年没听清伊。爸啦，俺生病了，骨折几个月没。你看有了有个两个吃瓜上去，俺们就没到，你叔叔全堂点解，生病个里面藏。

0: 행제 지금 와서 강한엽도 실로 던지다 너랑 같은 시기
1: 상도도 가셔야유
2: 조래 야라게 주니 가심지유
0: 강한엽도 실로 던지다
2: 林姐，亚马逊了。
1: 上八线去吧。

0: 李斌，有人不是抓钱没中啊？
1: 来个一百。
2: 来个一万九。你也晕住了，自个牛逼，没啥个脸么说，等到俺让提示你。
0: 哼，搞不起来领过了吧？没领也可以呢，俺提示你。晕住个刚子那让了弄了个没着，
1: 没让可提示这吧？
2: 你可都没啥这逼。
0: 让过大了啊？可都这年可还要这？
2: 你也让小鬼没打。
1: 你这个自个是你的白菜牛血这不能吃，
0: 得不得不要嘛是？让个强人是肯定就是个没心没呗。
2: 你路不堵，没啥拉垮这边的，这下也得不需要嘛是呗。
0: 哼，嘛是呢，讲过的，先生哎，我们是你的行商过少的，那么久大没摘的这些菜，没人给没吃，嘛是不少的。
1: 杨秀琼呢，新贵提前让我们把上高油吃了走的，俺听他走的。
2: 妈的，让给屯大的十三新的用途。
0: 十三新的做叔叔用途久的，都是。下面呢，让给卡萨哦，说明公司是阿个。
1: 这种店我们特种忙是对的，特种哪能行的？
2: 用啊用啊，先念心思，我来上大学。
0: 用啊，我等你来个茶没？让屯大住不消。
3: 谢
2: 不灵了，谢不中了。
3: 俺苏阿勇呗。
2: 等一两年，张家口的新旧三笔钱，怎么就新银行过去？
4: 三舅啊，罗军去山里凑个凑差了，给谢不大哥，吃我对不多啊？
2: 妈的，
3: 是。
2: 俺就刚叫你住，
3: 我刚写个住，呀，住。可整留了，别别，谢不中了。
4: 康三，
5: 康三，谢
3: 谢
5: 你。啊，康三。你的，你我真需求，我上海三笔的那个主任陆明仁。
4: 哦，嘉宾。
5: 我们每天里的炸酱烤点心就三片这些，干没能个撇撇。
3: 收到，收到，
6: 收到，
3: 收到，可整流了，
0: 收到，累死累死，
3: 收到，
0: 累死，
3: 好，收到，
5: 收到，
3: 收到，
5: 收到，累死。
3: 你得住不进这空不是的，累死，真不是的。
5: 来，大姐，陆明，过年你们这心就三片的那个艰苦啊，做礼品的顺应如人。
0: 阿丽，公干啥？
5: 干啥？
0: 干啥？干啥？
5: 这就算了，你也让去让了捐去钱去的。
6: 哦，
5: 今天个娘们这新旧三边的那个男家的参照性饮食送白马到，我们在海里面谁不肯送么送啊？云若，张爸那个炸酱烤点个男家的参照那样，可能切都嘛是，你可能个个新切都是的。
0: 大哥，新旧三边的那个米格来个不安心个月，因为男家的来也个这个切多，俺做新旧三边的那个米七点钱都有了。穷鬼倒是跑完车厢的，开三百米多。
6: 我这个血压有，人家嘛交钱不挣多，你怕路子有？
0: 阿西，你可是个嘞？今朝隔来大少不接不是不？中寨的这几个讨官也是，没事呢，南站的差不多年纪，离住不少要是，我老公也考虑吧。
6: 今年几个领了出去，让人家送的。
5: 我呀，大屯大的，你这些是给不着。云茹、李斌。我上面先说是，炸酱烤点给南站的，看人做隔两时来给不是。第嘛是，新旧三边钱批人，他们的来不大，老不接济了，隔周头又不按做新个月。一年他都先做新旧三边的年了，天外开钱给两件许多。今天破旧钱呗，他都问过几个月是。这个菜那个南站的上海同济老不接了，最这个看的那是，前站看人做六十七个钱呢。今天破旧块电器新旧三边去了。
0: 今朝新旧拆不得，但那俺做最灵个人，俺做木头新旧三边拆拆，六七个能做了。这家块电器六在搞最多不轻易。阿强强，今朝家里也不当不忙事，新旧三边拆拆，俺做门卫仓嘛，俺做单脚。
4: 爹，今天破旧的块电器新旧三边拖了真龙人气是咋样子？爹，块电开工难去，子孙给存在那么长几日，开始今朝苦个不消不赢呢。今晚我呢，绝不记着的。
3: 俺这个来接我那些呢，小勇们三当心不过的。今朝老兄弟的，菩萨不愿意的啊。没事的，怎么领的军刀当员的，两个请不起，妻子要了是吧？没钱的，干两下子要的。现在今朝我那些呢，是我请不要的，对的。当爹，哥哥不送啊。
2: 俺新旧三辈子年算账，哥哥的马小皮。谢明了，军要那三当员了。那么对于
7: 唐时抵抗了你看看这哈苦面
5: 이내 탄다 직딘 폴규 코딘 심주 사비 치아디 개갑 레게 피브리 체장 안주 바비기기 마세 안주 상린 초배 원의 시에네 디스지 뎀시지 발라 키랑가 안가 좀 숨치 엔 키란다 제쇼 마르바
6: 다키도데 규르다
3: 키즈 딩은 심주 사비 치에 된소 동셀 진야 마르스 시에송아 키즈 제시디게다 심주 사비 치에 제베 된소 혼수 줘다 다가 지요레
4: 어 도스나 단단해지 직된 폴규의 남자한테 덤진치 강교 레가 죽지 채웠다 뭐
5: 레스
4: 참은 좀 수가 샘러니 속배 권위의 꼬딩고 캡자지 루드윤 링지 레게 토라 휘규 쇼자 통전 순배 록드윤 뉴치 동화 10개마도 당토요 마리 제자 속배 탁주 제법규 루든 링제 럽규 뉴군 록든 남장 속중기 갱킹예기 권연의 법규다 루든 조슈림 고샤지규
0: 우수 만되다 우수
6: 참가되다
3: 유정아 딩에 딩에 당신 시동민도
0: 예 속배 댐비 지순슈제 기겐체모 오조라 차례라 兄弟 후다 수이
3: 링제
0: 기겐체모 오조라 남자 리그룹 총도 긴급 수치네 찍부지
3: 우수
0: 나 우수님도 念了个 자주의
6: 우수 아치 라영 니 삼을 가르치던 거이나 미주를 쏘던 적이 예비키지 소수 남자 소중의 갱신이기 권해대 쇼업리
0: 갱신이 전에 마치네 간단하게 지금 말해
6: 네 저다 됐습니다 리제 남자들 나라주 부서버려라. 라게 갈래시 다기었다. 제버벼. 라게 두르르. 조금만 후다 하라고 제버대. 미주 야스도 한 말이 가르쳐도 이봐.
0: 상게 탄다. 네 남자들 갈래시 다기버리 쓰도 와. 다 탄다 내 줄 하자. 아긴 요래 말해.
6: 라. 진짜 이 하고는 랑 칼만 얘네 여부이. 라오에 느끼도네. 아 기도면도. 우리 결 맞춰졌다. 조르!
0: 오수! 아스 다르다!
6: 아까 뭐하지? 주저지 뭐! 조르 봐도!
2: 조르 전로 옆에 관심 있어 조글 오이 구리
6: 도도 조르 배가시! 얘라 쉐이다! 도도 조르 배가시다! 나란히 쳐야 되면다!
0: 다 쓰면됩니다!
6: 뒤에 쓰면 끝을 내보래!
3: 도저 등대 집체 내주 갈라 그래
6: 도저 집비에 조르 걔라 독수 채무로 제가 채무도 난다를 제도고 수수 채배 내가 걔를 힘은 넘치 미신다래 갱키 주제 결혼 못한 누구야?
3: 장하시유 내 고쳐 맞어
6: 고쳐 맞어해 영아
0: 아주 다시 한 말해
6: 나도 나도 주다시 고마춰너 내 기라 쌤시해줘 결혼 시 못하면 결혼지 내 돈요매 결혼시다 더블 충차야디 그래 결해 말이야 남자 수수 좀 내 제키래 내가 못하고 가르쳐줘 제지 흡도 겸모도 하여라 이거 내 가르쳐봐
2: 디스 우수
6: 다가가듯이 니 다리 추두린 이도 도시 모장 누구야? 결혼 누주쇼 링제가 혼내버리 전도 소사 저거 매매 소시 최소라리
2: 야 조루이
6: 견년씨
5: 지수 우수 제 유학 할 셈지 민통비는 가르쳐 줄 것도 아 근처 셈지
6: 린제지
5: 린제 제 딘제 개외 영인 할 셈지
0: 개민도
6: 너 개민도서 가셔 린제 도도 상 말이 도도 너는 수아 충잡디 조르고 예리마도 린제다 좋아요 말이 도도 미디 낭이 길어지기
5: 린제 우수가 셈 다가시 장가 조르치도 님 희화 영화시
0: 조르그네 주디 믹스

0: 진이 같이 가용 봐. 마 잠시 가용 배.
1: 주리, 랑균치시도 가려서 너기 총다 주시야. 랑가 인공 안 오주 용산 제바 하고자, 너니가 야구도 사가 용 비.
0: 야구랑 용 봐. 마 통중 마전 다 가지 봐.
1: 랑은 수지게 통중 다 만배 진의 민도. 도수 중년 인배, 창만 세계 수야 국어 증명 배. 田径接着，地婆们一个老大这样一。

0: 신바랑 디와 총기 용규 얘랑 알아자죠
1: 알아자니 이너 나의 용기
0: 린지 야자
1: 증마사 샤냐 토마소
0: 샤기네 좀 개마지 샤기 아주 부팅 지체봐 얘 심딩네 야시주인 야자 린지 야슈
2: 지수, 마 죽인다.
3: 수고 작실라.

0: 我们这个人不错，李忠成是。俺这人大傻逼，前面让我送他啊。那给你胡老大一个通天，看他参观江苏那路要李忠成是。通城是在长铁路的路当头目坐的，看没？我就是湖南人啊。老不是一件很难事情的。
1: 갈치소
2: 군이게 겹자치소
1: 수이 겹자치소스
2: 리빙다 윤루
1: 다오나 대기면 저
2: 림 참고 유사 겹자치소 다 대기면 왜
1: 루부터 뵙게 된
2: 죄. 최고 다 죄였어.
1: 다들.

0: 喂。
1: 你快嘛，你们这还坐过来？他说我。少爷，你见我是鱼，然后全部，统统都打满我水头浇鱼。喂，阿姆拉，
2: 坐错了，他那不坐错了。忙是干的。你给我们读个。统统读个鱼。
1: 啥话去嘛？
2: 俺爹是牛蛙生病。
1: 你这牛在干啥？
2: 今年忙完呗，去包票也去，出去喝酒去，应当。
1: 我罢了，这哪点都搞不清楚嘛是。让你喝酒去。光谈到公路全局大，就哪有账，可是不去管美国有谁。光给去年嘛，去年看不到，你那顶也是没存钱的，得回去存不打。用啊，光这这张的也是新的，我打算去吧。
2: 今天看了年岁哦，
3: 绍兴预备。
2: 嗯，
3: 上个岁哎。这最近几日，给三六交给庄子干了，先不需要预备钱去。
1: 若不好嘛吧。
2: 我那个民族，到时那欧林那罗皮斯呢，给那年轻准备就需要。第二年能打么个？
3: 嗯，咱们两个交哎。
2: 嗯，
3: 用啊，你让出去人家去不？
2: 我懂没？
3: 巴拉皮斯，巴拉罗皮皮。不是，也得到。
2: 莫然提人，请俺去让了克拉斯瓦用不得。
3: 莫然就话克拉斯瓦用的不怕用的，呀，就是去，对不起。
2: 是，
3: 俺就话个用吧，乌拉，你看那年轻准备着那些，啷么生意？哦，用啊用啊。
2: 再说我们都。
3: 罢了，既然是的，这个怎么都给其他女士搞没么事啊？这是多啊！哈哈哈哈哈哈！啥人能路不通家里用钱？
2: 卡巴就见俺老几了吧？他说不起，豆豆给给俺老婆都搞住过什么事？
3: 嗯，嗯。巴拉，嗯。云说的里边钱是给你是啊？我呢？
2: 我呢？
3: 他问的让的也豆豆，可就钱是给你？
2: 那你怕是吃完没？
3: 俺吃好多，俺让西欧，等大新的，俺让对吧？等于。
2: 一年，年纪给团大的，年纪俺看年纪。那是，他是经常写的年少，用的喂。
3: 嗯，真的钱找不着。
2: 我是，俺经常了团大是刚没学员，俺上把查这老单提了个轻松的，钱是交不生病。
3: 这个嘞，
2: 今晚经常交不进门来了。
3: 哈，俺交不进门，让俺交上不住不着吧。
2: 俺交不起的些，一年也得到雇佣这么久了。好告诉，俺等到新秋三百七个月了吧？俺你，退三，退三上是给不到不起的。
3: 这个人，俺让这边退休的退三龙就怕蹲的，抵抗了，也得到收那么速度起些。
2: OK， 俺打下心。
4: 俺来你给去过要学过喂。
2: 前些月才得没在团结着吧？
4: 俺也没那么着吧，没拉听着也没得。让
2: 婆婆陪去用许多，你他还是那么灵活用过来。搁不住的，你怕家什么点呗？你这个家伙也好心一些，我你老家家里，听说三门口的，听到干干啥？啥？
4: 你还做过谁？嗯，大宋不退休，通常被说是多啊。他很挣钱呢，退休差不是用谁？可
2: 太大宋。
4: 大宋能做两个你抢死给不死的，你俩笑，退休的那抢死给你呢，我你俩学一下。让你，能不要听这点还多，他们这是瞎说，他让俺他妈领队没着。
2: 你让他妈领队越过去，他让他妈送队多。一年二下，让个先生的不，俺他退休等人多，等着请用队，他这劳动力足轻松呢，你退休才接。
4: 让孩子都有点钱就别瞎想了，你这再好呢，你这八个，你这有个钱的这个人，让孩子都有点年年交。可对不到过日。
2: 交人，交人的。
4: 交个是可对不到日，到时候拿车是呗。
2: 退休的嘞，到马上轻松的。
4: 我说，让孩子没亏日，一年俺开钱日，来开钱日，
2: 让开钱去用过去。
0: 이네 레헤 계신 부셔보. 아이차. 라가 신세리. 나 삼시 지다고.
2: 된다시다 상만이 삼시 지도 봐. 이네 디테일 삼시 지도 무소.
0: 아이차. 라가 용매 말이. 당더 차지로 당야디. 각자 둘레디어디. 도숨 능줄을 늑조 용구 유매. 수에 셔서 팀하지. 라가 타르가 다제. 녀르 마선 용도야.
2: 네 녀르 세샤. 에. 상계 자대나 나 왕애처 나마 리녜매제 잔 우주
0: 기고 삼주야 아저 예츠스미
2: 통드랑 허셰유 맞 나마 린도 요마스 바 나이 차스 김디미도 장엄자 자하도
3: 우수 흑가르 고 차세초 당기네 셰제 통도 대용님도
2: 군이 도야 관보선자 뒤주 망스 제제 진주미 저야 워셴나 영여시
3: 시 군이 진주면 주셔야기 대주 망스터 역시 야미나 나라니 뭐 되나를 니신야지 군이 고대게
2: 습관이시도
0: 아셔 도도다 링제게 마칠 고대야지 동원아도 딸성도 주제비 흥인래가 꿀지 채사 야미 드레시 마틴 시리에서는 네 장학하게 요죠 따른 마셔
2: 샤삼 통수는 가봐야겠슈. 살마토는 좋아치 뭐가?
0: 아이 차.

0: 아 남자들이 괜히 쏟아. 개시 없으시디. 장가시 그래. 남다야 말이.
1: 말이 지야순아. 이라. 나 총주네 카상고메. 조시슈디 카티도 자제 미망고들이 개시했었나. 남자라제 제게셔 봐.
0: 라이너. 랑바베 개세자도. 큰 규짐도.
2: 야민 딘제치. 파친제 발라 럽촌 야고시. 디네 머추나. 머신 여저버. 장게 러시안 타지.
3: 로안의 용마리. 미디네 추제 메베서로 동리. 말씀 듣지. 장장구 의장. 낭다 요 말이. 뭐.
1: 네, 배수 씨죠.
4: 딱은 저도 야구 다도 왜.
3: 어제. 가제 들겁디. 아메나 파용래. 둘이 머신에 매진 춘추시로.
0: 매진 춘추리. 거기 자주 제 말배. 매진 춘추리 사지. 딜랭 예세 봐 예세. 나로 제
3: 샤오 제기. 유름 묻히므로 봐. 단도 예스 제비나. 아빛 녀서리.
5: 내가 진도 유는 야구였다. 이네 대비메드 남산시에오르다.
3: 아, 버스 연장리라.
5: 어찌 팀장님으로라.
0: 어찌
5: 감사, 감사, 감사.
1: 연장리라, 연장팀장라.
0: 감사, 감사.
1: 코비하이로드의 신제소분이지. 陆秀镇古个青蛙姐捡了七里雪梨. 초부디也给你做工的.
0: 감사.
1: 코비呢做别有账.
5: 감사, 감사.
0: 연장리라, 감사.
1: 코 연장팀장라,
0: 감사. 그나저다려시아주다 오늘 갑시다주 녀저와르 럽규니후 남자디 비하로다 뒤저체톤성기 뒤환러 녀녀저같이 그나저다 졸린치고성기 거규른식이 로콩다 겐소마라소 나나저 봉구님시토 겐소마라 남자저도 리주도고리
5: 제 먼저 형제 야오치오
0: 럭제차게 내저와다 녀민의 뒤두체 대극체시다라 갸주 뉴후 남자식제 녀 철시수유 갸준누후 록동직체 십제 요체기 십시마라 조디 출름누보다 럭규누후 더더벌럭누보제르 십제 시야리 요라리라 만주 십제 시야디 거두 고둔직제
5: 단더장 고둔직제 링제
4: 로
5: 장게 兄弟 야오치라
4: 레스 兄弟 후다 시죠
6: 칠주디 겐자 섭섭치라
2: 진랑다미 리빈 나님도 요하시바
6: 리빈 클라 세메바 야용자
2: 소민다
6: 다원은 리네도 스키이다
2: 你路南直吧，是要啥通马人？哎呀，注意点啦！嗯，他把钥匙啊。Yes。喂，很多俺们家人都给，差呀远没，很多的这几个点比呢，我你装马人，起来立即票马人。
7: 你让车过没得？卡地干子就趴下，俺他在那俺们家里。
2: 里边人穷血的。
0: 卡爹干咋也蛮辛苦啊，是不是？到咱那店家是不是差生了？你也让老早瞧，
8: 吃吃吃吃中国，难道也蛮是？你也让老早瞧过？
0: 这第四，让老早也是一不的，解读个啊。让俺是不是蛮懂的？
8: 三百块一十匹，三百块一十匹，晓得啷啥子呀？给，开不扎起个人。

0: 有个月，有个月。姐，让你很正直啊！姐，什么？他让你活着了，你这很正直。姐，这些钱别写。这些钱藏，把路给我。钱都别说，你说。弟，让给咱家伙点的给读书要交，姐，这里这要写，要是退给不许。牛娃，你啷么说这话行？
1: 喂，团队马接不起了，爹在打，你把路给不？城市的座，咱们打打爹要这，他能行来过打哈过生哎。
0: 亚秀，不，让给俺记录不？全接送打，亚秀。
1: 随时么不得空。
0: 好的，怎么的？快点到接不空的。
1: 用啊。
0: 小龙啊，摘什么？摘什么？
1: 你不起了，眼睛啊，脚贴不起，让给俺落下边，打打拳的嘛是。
0: 你俺脚打不？爹，爹，爹，用不得个。用啊，爹说。 그래도
1: 야호시드 디갤리에서는 남자 마치 없지 틀려지 야호시실라
0: 자호시드
1: 자 펭게스 공감사 킬레카 투임스 드링 안 주니 위에 직딘 포규 코딩게 외국 총도 슈바 거스 슈니 다틴 안 주 외국 총도 나 슈니기 킬레 중니 요시 동망 안 주 롱성 초베 투메 거스 슈니 지 좋았어 민도
0: 예 신규 예 신규 머리들이 왜
1: 지
2: 다팅 안주 외국나 쇼베 직된 포규고 코덴니 나제 토와 단 세제 마웨 코덴기 나제 표지 던지유
1: 게라 교스탄난다 계지 마시
3: 뭐야 롱선 소베 팀에 터체나 쇼인 샴릉 안주 샤예 소베 팀이 된지 쇼인 거스시로나
1: 小不着李斌，永华，
3: 下面俺就他听维吾纳兄弟给起来他们奔腾扩定他圣灵筹备推米，李斌他孙女如点这兄弟困难你给维吾纳兄弟给去些，也谢难了你。让住三连下，张开的这两年有二百，他肯这几个啊？
0: 可这小妹你也写不出作息兄弟工作真的真是，
1: 让三连打多子呢，城西带着人们他是城西他们也有二十，还过生哎。奔腾他圣灵筹备推米困难你去些，也谢难着。
0: 현재 공감사, 우찔린제 공감사. 사령아, 직대 불규 골대기 외구 손대나 휴두티, 아래서지 있습기. 어, 네, 번등 골대다 성린 소배 섭제니, 개시식이. 공휴님하소, 나오네, 암자 십실기, 가이스나 예매스추, 손수대나 휴부,
1: 팀부탁부이.
0: 당도네, 나주 소배 둘레고 슈니.
4: 落雪广胜里出发，六十天刚刚拆迁。哦，我本的火电六十天就交给我呢，胜利了比。我最推门托本的火电大胜利出发，你们这新旧三百天的接触比。我最老的个那了，一票这个火电大，女工三百亩这个火电，别处火电建议，六十天刚出现雨。六十天个车子大，娘娘配送送雨。
0: 连接许久，今天不久过电给牛山教育队，出现拖拉大忙了，搞土堂，苦有困难些呢，苦有些土里，现在。

0: 빨라 침포 비주 담는 거 위에
1: 어
0: 턴도 켈린 방도 지그르샤 도스나 네 방도 지러시우고 키랑우스 디나 슈미나 네 빨라 착쟁기 좀보 리우로 빙이 바 하고 그래 인베 망 주르다
1: 네 다세베니 침보도라 낭데비선 소부 위에 맞아 가리네도
0: 락도 카바나 네지네 록레다 공덕 찍그르다 현주 비리 치초리라 미 제단 뱁디게 키랑게 시로스 친구치야요리 톤도케시 내주 개침부딘제 유엽체 밀 손둔유나 기친구네 타그릴
1: 기친예 딘제 좋초라
0: 어지 빨라 고바야 개규르도와
1: 네 신미
0: 네 개로시우
1: 용아 네 산주르시시
2: 광회 장게 내주디 나양가 시에로
3: 아씨 아무라 네 키랑을 팅니 슈빈바 네 바라게 부스디 켠는 원 식민도 키라 공부 큰 주마시 네 미스의 부스에 딘제 럽사 롱라스
2: 뭐라? 뭐라 롱치야 가리오시
3: 송미 집스 난자지
2: 가리 송미 집스 제 쓰고시 아 네 장바라 야우제 중피
3: 다 제이샤 오리 아무라 딜레 키랑게 교고 네 손도 슈베 네레 라치드 난다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회시 디가르 긍지 청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와 뒷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장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채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시계 8 승기유배 이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迷人味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边拉通瓦蛋儿果汤呢对不他？ 거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미 부르웨 반냠 식물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스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没事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秋子日这里是就是我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秋子日这里给就咱们有托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期这里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的，这里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务员。江教座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督促朗龙这边那不的，下江几下两个娃儿难。
推举邱新狗。强砸弹托给江阳米狗儿几个面板，帮不他你什么去？面子给我来捐了。强砸弹你昨天给拆金线板，秘密隆咚的那样。江错给我来写呢。强砸弹你，看住恰是电视有位极度点板金先生，看住第二个星，第二擦龙穷，他二砸弹他十几度地呢。厕所一块儿拍密度块儿新月，强谈一首席前面托长的叠别索家忙活，让人说是初二旅行期去一块儿南面米酒馆儿，龙我吃东西秋季吃度可谓跟他亲密度新星期。